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박효신의 그날로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에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이벤트 여기 곳곳 많이 보이고 있죠. 광복절 마라톤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8.15km를 이제 달리면은 기업은 달린 거리만큼 국가 유공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종의 펀딩형 마라톤이 광복절인 오늘 또 열리게 되고요. 한 필기구 업체 모나땡에서는 광복절 에디션을 출시해서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문구를 볼펜에 새겨 넣기도 했죠. 기다리던 새벽 별빛으로 밝아오다. 윤동주. 광야를 건너 푸른 아침을 맞다.

0: 자, 광복절이자 사흘간의 황금 연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토요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자, 올리비아 뉴튼 존의 자나두 그리고 REO 스피드웨건의 In Your Letter 였습니다. 황급빈님, RD 여긴 전주입니다. 한 주 사이 날씨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네요. 온 집안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CBS 라디오를 크게 켜놓고 음악 감상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전주에서 황호숙 권사 점점점 그러셨군요.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틱하게. 그죠? 근데 이제 그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를 살짝 이렇게 비껴가면서 뜨거웠던 그 대기에 있었던 좀 우리나라에 좀 머물고 있었던 그 뜨거운 바람을 싹 쓸고 가 줬죠. 그죠? 그나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음악 감상 잘 하시고요. 3650님. 항상 집에서 듣다가 기차에서 들으니 느낌이 다르네요. 원주에서 서울로 휴가 갑니다. 남들은 서울에서 강원도로 휴가를 오는데 저는 반대로 움직이네요. 국립중앙박물관 너무 가고 싶어서 이참에 겸사겸사 가보려고요. 어렸을 때는 그 학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교육선에서 이런 곳을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무슨 박물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나이 들고 찾아가 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예, 거기에 옆에 걸려 있었던 생전 읽지 않을 것 같던 그 설명 글들, 뭐 약간 이런 시대적인 어떤 뭐 그런 글들 같은 것들도 천천히 읽어보면 네, 굉장히 내용도 좋고, 느끼는 게 굉장히 색다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또 가시면 굉장히 좋은 거 많아요. 볼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판매되고 있는 굿즈 같은 것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한솔로님께서 신청하신 더 비틀즈의 Let It Be 그리고 엘튼 존의 Rocketman 듣고 옵니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나의 작은 아기새. 아기새가 되고 싶다고요? 최성곤 아니 추원곤이 DJ로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로 오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당신은 나의 작은 아기새. 네가 좋아. 아이 좋아.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듣고 오셨고요. 올드 재즈님, 지난 주말에 고성 금강산 신선대에 다녀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웅장한 울산 바위 보면서 대자연의 위대함에 반하고 왔답니다. 아참 근데 알디는 산안 좋아하지 하셨어요. 거기까지 저한테 올라가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아할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다녀오셨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뷰도 보고 하거든요. 산 싫어하지 않습니다. 산을 타는 걸 싫어할 뿐이지. 산들도 왜 그런 산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서. 네,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뷰를 즐기고 또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이그 조그마한 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속도로로 터널을 뚫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갈 일이 잘 없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뷰가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금호동에 살다 보니까 저희도 동네 자체가 돌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저희 집도 이제 그 돌산 위쪽에 있는 집이라서 이렇게 밤에 내려다보면 참 뷰가 좋습니다. 산을 안 싫어한다는 걸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쪽님, 짹짹, 알디, 초복, 중복, 말복 다 지나고 이제 광복까지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가을 오는 거 맞죠? 그러네요. 초복, 중복, 말복 지나서 광복이 오면 가을이 함께 온다. 오, 요거 좋은 글인데? 이제 가을 와 있죠. 근데 원래 가을볕이 또 따가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양산 챙겨 다니시고요. 마돈나의 Material Girl 그리고 빵빵한 호랭이님께서 신청한 도나 서머의 Hot Stuff 듣고 옵니다.

0522님. 알디, 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드디어 나왔네요. 나이 50에 손에 쥔 자격증. 야, 뿌듯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려나요? 어, 그럼요. 어, 일자리는 당연히 있겠죠. 그나저나 축하드립니다. 이것도 공부 또 열심히 하셔서 그거 따신 거잖아요. 잘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제 또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숨 한번 크게 들이시고,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430님. 알디, 여자친구가 몇 년 전부터 청도 와인 터널을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한 번은 못 가보다가 올여름 휴가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90일이 남았는데 이래저래 많이 바쁠 것 같네요. 이번 달엔 가전도 들어오고 청첩장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결혼 앞두고 계시는군요. 90일 정도면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네, 어, 물론 이제 큰 것들은 다 이제 마무리가 웬만큼 돼 있어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가전이 들어오고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결정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 가을하고 그 결혼 시즌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결혼 시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즌들에는 잘 찾아보면은 마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본 브랜드 이제 그 빌딩이라든지 그 판매처에 가면은 묶음 판매로 그 신혼부부들 가전 행사 뭐 혜택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꼼꼼히 이런 거 잘 찾아보시면 돈이 꽤나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청첩장. 청첩장은 요즘, 네, 요새는 그 딱 숫자만큼만 만들고 나머지는 좀 디지털로 많이 좀 대처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냐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썩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대신 딱 정해진 숫자 안에 만드시는 그 청첩장은 예쁘게 손으로 이렇게 잘 접으셔서 감사하신 분들, 모시고 싶은 분들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우리 2430님 외에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소식 좀 알려주세요. 레몬트리님의 신청한 스컬하하의 부산 바캉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7422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바다에 I'm so mad, mad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S.

0: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예술이 일상이 되고
3: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2: 우리의 일상이
3: 문화가 된다.
2: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3: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2: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3: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2: 공정하게
3: 함께
2: 새롭게
3: 마음껏 꿈꾸자.
2: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지의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파기환송심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두 명이 일본의 현직 강요로서는 7년 연속으로 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습니다. 취임 전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 외교 당국은 오늘 X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7: CBS
8: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호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광복절인 오늘도 한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현재

0: 27도 안팎인데 한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오늘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어서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듣고 오셨습니다. 자, 2부 시작했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의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상업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우리 집 근처네 하시는 집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뭐 간판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때 쓰는 지게차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인테리어 전문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데에서 몇 퍼센트씩 할인 받아서 하면은 그거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그죠? 많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인별그램 주소는 저희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셔서 팔로우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거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꼭 인증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니 누구 쫓아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열심히 한대 그래. 자,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시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9: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1: Five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김봉화님께서 신청하신 티아라의 롤리폴리 그리고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네 듣고 오셨습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알디 저는 짹짹 가맹점 100호점 예약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대전에 음식점 하나 해볼까 하는데 미리 예약합니다 하셨어요. 음식점 하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시면은 네, 두 번 고민하시고 세 번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식점 한다는 일이. 뭐, 물론 고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죠? 어쨌든,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꼭 소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락사님, 키르기스탄, 여행 중에 시내로 와서 오랜만에 방송을 들으니까 좀살것 같네요. 한국어 듣자마자 마음이 놓이는 기분, 뭔지 알죠?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키르기스탄 쪽으로는 약간 저도 조금 무지한 편이라 어떤가요? 한국 분들 많이 여행 가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들려오는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음식은 좀잘 맞으시던가요?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은 좀 외지인들을 대할 때좀 어떻던가요? 궁금한 게 많네요. 자, 시내로 나오셨다니, 한국말 많이 들으시고, 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여행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나니님, 군대 간 첫째 아들 한빈이가 지난주에 훈련소 수료식을 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싶었는데, 시간 참 빠르네요. 더운 날씨에 훈련 받느라고 고생한 아들 보니 울컥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항상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매일 알디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빈이 멋진 남자가 되었군요.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듣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즐거운 음악, 네, 또 멋진 음악 틀어드려야죠. 네, 자, 357 하나님께서 신청하신 블락비의 Her. 그리고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의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두곡 띄워드립니다.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서예지 그리고 전건호가 함께한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요거는 1129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시윤빠빠님, 차를 너무 좋아하는 두둘댄 아들이랑 차 안에서 알디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들은 차를 좋아하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게 윈윈이죠. 아기가 차를 좋아해요? 어이구, 두돌된 아이인데 뭐 이렇게 움직이고 진동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고 반짝반짝하고 움직이는 네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저랑 똑같은데요? 저는 심지어 모터 달린 건 웬만한 건 다 좋아합니다. 뭐 진공청소기도 좋아하니까. 크게 될 녀석이군요. 철이님, 오늘도 주민센터 도서실에 왔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하니 여기가 무릉도원입니다. 그니까요. 이렇게 시간 되시면 이렇게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요즘은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처럼 돼 있는 큰 이렇게 도서관이나 뭐 카페나 빵집 이런 거 좀 이렇게 약간 그 우리가 주변을 좀 나가보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 또 그렇게 시원하다. 네. 음료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다들 그냥 빵으로 멈추지 않고 웬만한 그 파스타, 네, 주방 음식들이 많이 즐비해 있더라고요. 가기만 하면 예, 뭐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한 두세 시간 놀다 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무릉도원 좋네요. 저희 CBS 여기 스튜디오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기 장비가 많아서. 네. 그래도 나가고 싶다. 태수님께서 신청하신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그리고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듣고 옵니다.

말랑콩떡님. 아이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갑자기 엄마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 크크크. 이거 라디오야 하니까 오잉 라디오?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사춘기 호소인 6학년 마음에도 찰떡인 그대창.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기 뭐야 아이돌 음악만 듣는 건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꼭 트렌디한 음악보다

옛날 음악이라든지 혹은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수가 된 이후에 저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었거든요. 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악을 듣게 해주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디오가 딱 이긴 하죠. 네. 또 저희가 또 선곡 좋은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2919님, 서울 고덕초등학교 보안관 이건우입니다. 방과 후 돌봄 학생들이 등교 지도하고 있어요. 학생들 제자제자 떠들면서 등하교 하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미소 짓게 되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분식이 좀 먹고 싶어 갖고 분식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꽤 유명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른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교복 입고 온 친구들 아니면 뭐 체육복 입고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그 시끄러운데 듣기 싫은 시끄러움이 아니라 너무 싱그러운 시끄러움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나?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서 떡볶이 하나 집어먹고 뭐 저기 뭐 사장님 저희 라면 사리 하나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모습이 아 저게 젊음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든 거예요. 그 싱그러움 그죠? 네 뭔가 막 뭔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 존재만으로도 싱그러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네. 반대로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2129님이 이렇게 덩달아 미소 짓게 되는 이 느낌 뭔지 너무 알것 같아요. 자 오늘도 아 오늘은 일안 하시겠구나. 월요일부터도 또 하실 테니까 네잘 부탁드립니다. 까칠 여사님께서 신청하신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듣고 옵니다.

자, 떠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오프스의 Live is Lif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8월 15일 광복절. 네,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네,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자긍심을 갖고 지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T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

0: 과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즈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파기 환송심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2명이 일본의 현직 각료로서는 7년 연속으로 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습니다. 취임 전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 외교 당국은 오늘 X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SANA 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에서 경제제재인 경제적 분노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전남 광주 전북 순회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권리당원의 33%를 차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의 당심에 따라 전당대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0: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여행은 틈이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틈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지하철역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연휴를 틈타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곳에서 어떤 틈을 만나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숨 쉴 틈, 사랑할 틈, 여유를 부릴 틈. 그런 틈을 찾아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떠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마음이 쉬어갈 틈, 좋은 노래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하루에 기분 좋은 쉼표,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랄랄라 문을 여는 곡이었습니다. 틈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여행일 수 있겠죠? 이 시간 랄랄라 함께하는 시간이 여행 같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노래와 함께 행복이 들어올 틈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예요.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좋은 노래들 꽉 채워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노래 오늘 나오는지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시원하니까 에어컨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가을이 오려나 봐요. 하고 유바바님 정하신 이적의 다행이다. 그리고 쿠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필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친정엄마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엄마가 다녀가셔서 냉장고가 풍성합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오셨을까요? 부럽습니다. 냉장고 구경하고 싶네요. 신호대기중님은요.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 이제 랄랄라 들으면서 마무리 운행을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을 랄랄라로 랄랄라 해요. 랄랄라와 함께 정말 랄랄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여름이 가고 있는 걸까요? 하시면서 2936번님 청하셨네요. 지드래곤 김윤아가 함께해요. Missing You.

더위가 한풀 꺾인 건 분명하고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바라던 일인 것 같은데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사람 마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G-Dragon 김유나 Missing You 21 Lonely였어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3180번님 원경님 목소리를 이 시간에? 너무너무 좋네요. 근무 중인데 한쪽으로 몸을 숨기고 문자 보내봅니다. 야간 근무할 때 졸릴 때면 항상 듣곤 했었는데 주간 근무할 때는 특별한 일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짬나는 대로 청취할게요. 네, 이렇게 만났으니까 저 여기에 있는 거 아시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와주세요. 인기척도 해주시고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1235번님, 치과 가서 치료받고 나오니까 마취가 안 풀려서 정신이 멍하네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신청합니다.

to me. 미스트 섀도우 밀크 컴 투 미. 백꽃님, 예능으로만 나와서 탁재훈 씨를 개그맨으로 요즘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선곡해 주세요. 그러게요. 저도 탁재훈 씨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같이 들어볼까요? 참 다행이야.

박재정의 노래 헤어지자 말해요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별이님 청하셨어요. JS 종로에서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창문을 열고 나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

0: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위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대금을 복납했습니다. 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장관 두 명이 일본의 현직 각료로서는 7년 연속으로 패전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들도 이례적으로 단체 참배에 나섰습니다. 취임 전에는 매년 8월 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 외교당국은 오늘 X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이란의 것이었고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주 이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이란의 경제적 고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에서 경제제재인 경제적 분노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5: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0: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햇빛을 쬐면 생겨나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요. 기쁨의 감정을 일으키는 엔돌핀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일조량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이유도 우리 몸속 생체시계가 빛이 부족하다고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해요.

헌데 무려 36년 동안 빛을 볼 수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무려 13,140일 동안 암흑같은 시간을 견디다가 드디어 환한 빛을 되찾았을 때, 그때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오늘이 바로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마침내 빛을 되찾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날, 81년 전 오늘처럼 뜻깊은 날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Don't Cry For Me Argentina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그러니까 정확히 81년 전 오늘 한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감격의 순간을 가장 먼저 알렸던 게 바로 라디오였어요. 일왕이 미영중소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육성이 경성방송국 정오 라디오 방송에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흘러나오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됐는데요. 81년 뒤 오늘 이제는 우리가 라디오로 광복의 기쁨을 이렇게 자유롭게 또 여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에 유지수의 해피송 출발하고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주말 극장의 느낌으로 영화 OST 세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쿠아맨 OST에서 Everything I Need, 스카일라 그레이의 노래였고요.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This Is Me, 키일라 세틀과 The Greatest Showman 앙상블이 함께한 곡 텅빈 마음님의 신청곡 이어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알라딘 OST에서 나오미 스캇의 Speechless였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고 있는 이지민 DJ입니다. 4354번으로 지민 DJ, 이제 새벽에는 이불 없이는 좀 쌀쌀하기까지 해요. 갑자기 벌써 가을이 오고 있구나 실감했어요. 맞아요. 요 한 2주 계절의 변화 폭이 엄청 크네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은 뭐든 좀 극단적인 것 같다. 왜 영화도 3시간짜리 아니면 왜 20초 쇼폼을 우리가 보잖아요. 20초 아니면 3시간이라니 웬 말이에요. 날씨도 40도에서 갑자기 쌀쌀까지. 장은지님, 여행 중에 듣기 너무 좋은 선곡이네요 하셨는데 어디로 여행을 가는 중이실까요? 신나는 곡들로 이어갑니다. 5184님의 신청곡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All Rise, Blue의 곡이었습니다. 앞에서 Britney Spears의 Lucky, Justin Timberlake, Can't Stop the Feeling 이어서 자멜리아의 Superstar 이어졌습니다. 진달래님, 방학 동안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집안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요즘 따라 팔목이 시큰거리네요. 방학이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들 이 아이들 챙기기 힘들었던 그 방학도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8393번으로 애들 위해서 점심 준비 중이에요. 곧 엄마들의 방학이 다가옵니다. 엄마들의 방학, 개학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1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찰리 푸스와 위스 칼리파가 함께 부른 See You Again 이어집니다.

플로라이다의 Good Feeling, 메이플 피카님 신청곡이었고요. 제이슨 드룰로 Take You Dancing 이어졌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끝곡은 해리 스타일즈의 곡 정하셨네요. 1022님께 Sign of the Time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파기 환송심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세문안로와 자하문로를 통해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후 1시 반부터는 8.15 추진위원회가 서울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그 뒤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CBS 뉴스 정민아였습니다.
2: CBS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입니다.

0: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1: 1시 5분입니다.

0: 수산 베가가 부른 루카, 제주 딸기 산도님께 전했습니다. 2부 첫 곡이었어요. 유재수의 해피송,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다.

0: 있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Because the Dave Clark 5의 곡이었고요. 앞에서 두 곡 가을아침 홀링님 들려달라고 하셔서 Save the Last Dance for Me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잭 잔슨의 Hope 이어졌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루크 콤즈의 Be By You입니다. 루크 콤즈 하면 묵직한 체구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성량과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노랫말로 전 세계 리스너의 가슴을 울리는 아티스트인데요. 컨트리 씬의 절대 강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실 Be By You 역시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편안한 어쿠스틱 리듬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너의 곁에 머무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자 삶의 이유라는 노랫말이 귀에 꽂힙니다. 그야말로 우직하면서도 달콤한 러브송으로 들리네요. 이어서 들으실 곡 젤리롤의 Hands Up인데요. 젤리롤은 힙합, 록, 컨트리를 넘나드는 장르 파괴형 아티스트인데요. Hands Up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을 선사하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입니다. 가스펠풍의 웅장한 코러스, 젤리롤의 거친 절규가 어우러지면서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빌보드 핫송 먼저 19위에 오른 루크 콤즈의 사랑 노래 Be By You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100위로 입성한 젤리롤의 희망의 노래 Hands Up까지 두 곡입니다.

0: 유지수의 해피송.
1: 유지수의 해피송 2부에서 빌보드 핫송 두 곡 소개해드리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루크 콤스의 Be By You 이어서 젤리롤의 Hands Up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마포극장님 정하신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이어서 조윤진님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Through the Fire 샤카칸의 곡입니다.

슈퍼 프릭, 릭 제임스의 곡 방금 들으신 노래였습니다. 6114번으로 점심 먹고 오늘은 여유롭게 듣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 있어서 늘 바쁜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좀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공방에서 강사님과 쌤들과 넷이서 오붓하게 아기 턱받이 손 바느질 하고 있답니다. 4608번으로 사부작 사부작 바느질 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6238님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스티븐 비숍의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의 It Might Be You, 세라 맥락클란의 Ordinary Miracle 이어졌고요. 지노 바넬리, I Just Wanna Stop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6947번으로 덥지 않아서 마냥 좋은 날이에요. 해피송 들으면서 있으니 이유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하셨는데 평소에는 우리가 왜 정말 이유 없이 기분 안 좋고 괜히 처지는 날들도 있는데 이유 없이 기분 좋고 또 이유 없이 웃음이 나는 이런 날들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토요일 오후 이유 없이도 좀 기분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고요. 1962님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엘 콘도르 파사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는 이지민 DJ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

0: 북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공물 대금 복납에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질의응답 형태의 대변인 입장 자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 대금을 복납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일본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엄숙한 항의와 강력한 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살 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파기환송심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먼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세문안로와 자하문로를 통해 행진을 이어갑니다. 또 오후 1시 반부터는 8.15 추진위원회가 서울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그 뒤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경북, 중북부 지역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 오겠습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2시 5분입니다.
5: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8월 15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은 박진영과 선미가 함께 부른 When We Disco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뿌부부부부부부부부부. 자,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광복절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이 광복절이 찾아왔다는 건 우리 아이들 방학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미 개학한 아이들도 있겠죠. 돌아서면 밥, 또 돌아서면 밥. 이 돌밥 시즌으로 고생한 우리 어머님들이 마침내 아이들로부터 해방됐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이 말복까지 지났으니까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위도 한풀 제대로 꺾이길 바라겠고요. 가뭄으로 좀 메마른 곳곳에 단비나 쫙쫙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으로 함께합니다.

0: 저희가 꼬리 물기 하고 있는 이 노래는 마음에 드시는지 이런저런 반응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주 딸기님의 신청곡 김한선 리듬 속의 그 춤을, 그 전곡은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남정의 널 그리며. 자, 그러면 바로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디깅. 아, 제 이름이 인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요에는 이 찬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찬이 들어간 코너 이름들이 꽤 있는데요. 콩콩 찬찬. 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저 송디 송인찬에게 보낸 송편님들의 신청곡에 새롭게 싹을 틔우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송편님들의 신청곡을 디깅해볼지 기대해보면서 콩콩찬찬 놀이디깅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9458번님의 사연입니다. 첫 아르바이트비 받았다는 대학생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 연애 시절 대학로로 연극도 보러 자주 가셨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다며 공연 티켓을 끊어줬어요. 대학로도 너무 많이 변해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사랑하는 와이프와 기억을 더듬어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재밌는 공연과 맛있는 저녁에 행복한 하루였네요. 삶이 지칠 때 가끔 한 번씩 가고 싶습니다. 당시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신청합니다. 아, 진짜 그 마로니의 공원과 제일 잘 어울리는 곡. 아예 이름부터 대놓고도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인데요. 자, 여기에 우리 PD님은 투투의 1과 2분의 1을 디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청춘 가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에 이어서 투투 1과 2분의 1도 또 풋풋하고 발랄하고 그런 상큼한 감정들을 담고 있죠. 저는 여기에 이어서 또 이 곡을 한번 디깅해볼까 합니다. 노래로 만나보시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투투 1과 2분의 1 그리고 저 송디가 디깅한 곡은 강수지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아, 이 칵테일 사랑만 들으면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보랏빛 향기가 약간 자동적으로 좀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청춘들의 설렘을 담아낸 곡이라고 할까요? 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뮬란0730번님. 저는 올해 꼭 부동산 중개사 2차 합격할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우리 딸 중3 때 미술학원 지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저를 위한 발전도 되고 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 설렙니다. 쿨 원썸머 드라이브 듣고 파용. 자, 여기에 이은 PD님의 선곡은요. UN의 코인이고요. 저의 선곡 이어서 노래로 만나보시죠.

쿨 원썸머 드라이브 유엔의 코인 그리고 송디가 디깅한 곡은 샵의 스위트였습니다. 이 유엔의 코인을 디깅한 사유, 이유가 굉장히 저는 좀 감동적인데 여름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추억을 쌓는다는 가사 속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올해 꼭 잘 마치고 내년 여름은 따님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PD님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 노래들이 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마치고 내년 여름 따님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샵의 스위티까지 디깅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곡이에요. 해피 바아님의 신청곡 성시경 내게 오는 길.

성시경 내게 오는 길 제2 어제처럼이었습니다. 네, A면 끝곡은 인절미님의 신청곡입니다. REF 가을의 기억. 저희는 B면으로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며 한층 두터운

0: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 이래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서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공물 대금 복납에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질의응답 형태의 대변인 입장 자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 대금을 복납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일본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엄숙한 항의와 강력한 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7: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 이클립스 런 런 아네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아네스님이 신청을 하면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송디, 하이, 일주일 만이네요. 아직 송디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왜일까요? 뭐 이클립스 런 런 신청하신 이유가 저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대변한 건 아니겠죠? 뭐 한 달, 두 달 보내다 보면은 마음의 거리 금방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나름 좀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시면은 제가 잘 붙잡도록 할게요. 별빛사랑님, 나의 20대를 보낸 90년도가 그립습니다. 풍족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나름 행복했던 시절. 삐삐와 공중전화도 있었고요. 무전기 같은 큰 핸드폰도 있었고 교통비는 토큰으로 버스비 내고 자동차가 없던 때라 기차와 버스를 밥 먹듯이 타고 놀러 다니고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네요. 이게 그 약간 20대가 주는 어떤 향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죠? 그게 시대와는 상관없이 그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 송편님들 모두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3385번님, 얼마 전부터 출산 휴가가 시작됐어요. 사무실에서 눈치 보며 가끔 듣다가 집에서 여유 있게 편안히 청취해요. 다음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황유리님의 신청곡 핑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SES 꿈을 모아서입니다.

핑클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다음 곡 SES 꿈을 모아서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우리 송편님들, 그러니까 청취자의 애칭이 송편으로 굳혀졌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송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진짜 정말로 정말로 만약에 이 송편 협찬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이는 라디오 때 제가 한복을 입고 실시간으로 송편을 빚는 그런 콘텐츠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송편님들 그거 아십니까? 배우 송강 있잖아요. 배우 송강 씨의 팬네임이 송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동기, 제 뒷시간을 책임져주는 모 DJ가 너가 왜, 너 송강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살짝 저를 째려봤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시지프스님의 신청곡이에요. 럼블피쉬 아이고.

시지프스님의 신청곡 럼블피쉬 아이고였고요. 그 다음 곡은 플라워 애정표현이었습니다. 아, 이 플라워 애정표현도 뭔가 노래방에서 부르기 되게 좋은 노래 같아요. 이게 노래가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뭔가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대학교 동아리 다닐 때 한 선배가 노래방에서 이 애정표현을 불렀는데 그때부터 약간 제 노래방의 리스트, 노래방 가면 무조건 불러야 되는 플레이리스트로 뽑힌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방 가서 부르고 또 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르기 참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젤 캐치님, 저 오늘 잠실구장 갑니다. 꼭 승리여정이 되고 싶네요. 오늘 잠실구장에서는 이제 랜더스와 트윈스의 경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엔젤 캐치님이 어떤 팀을 응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팀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최강건철님이 송디는 어느 야구팀 응원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히어로즈를 와 19년째 됐어요. 왜 19년이나 됐죠 이게? 아무튼 응원을 한다고 하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안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자, 대인님의 신청곡입니다. GD 파워!

레드 레드입니다. 5092님, 오늘도 어떤가요? 송디 덕에 나른하고 졸리고 따분한 오후 2시간을 신나고 즐겁게 잘 보냈어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신청합니다. 5092번님의 신청곡 뱅크 가질 수 없는 너와 함께 샘송님의 신청곡 컬트 너를 품에 안으면 그리고 이지훈 왜 하늘은까지 따라 부르면 시간이 삭제되는 기가 막힌 세 곡 연달아 출발합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 2748님의 신청곡입니다. 데일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 나이에서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저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 총리

0: 가족들은 패전일에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곡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곡물 대금 복납에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질의응답 형태의 대변인 입장 자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곡물 대금을 복납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일본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엄숙한 항의와 강력한 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강대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 건이 유출됐다고 홈페이지에 오늘 공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이나 사번,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강대는 사고를 인지한 후 공격 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3도입니다. CBS 뉴스 이명희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9: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고향 얘기를 하고 우리말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참 귀한 선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오늘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준 분들을 잠시 마음에 담아봅니다. 빛을 회복한 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오늘.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0: 8월 15일 광복절에 함께하는 하유진의 Like It Pop. 오늘 첫 곡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하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3: 경북. 2025년 발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고요. 제리 라퍼티의 베이커 스트리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2438님께서 아이와 함께 오늘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아이가 태극기를 보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 설명해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4239님도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아침 일찍 태극기 달았습니다. 앞 건물에서도 태극기가 펄럭펄럭 하는데 자랑스럽더라고요. 하셨어요. 아, 멋쟁이셔, 다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광복절의 의미,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라 빛 광자에 회복할 주 해서 빛을 다시 되찾은 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 참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이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자손들에게도 알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겠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남항진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김도윤님께서 청해주신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그리고 CBS 뮤직 차트 45위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함께하죠.

코린 베일리 레이의 Like a Star였고요. 노라 존스 Don't Know Why까지 띄워드렸어요. 계속해서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뱃살의 미처님, 조시 그루반의 You Raise Me Up, 그리고 정현주님 청해 주셨네요. 세라 브라이트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했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언제 들어도 참 웅장한 곡이었어요. Time to say goodbye였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2부도 있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우리 또 신나게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0: S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리고 있고 지금 수도권과 충남북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경기도 부천 김포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내리는 곳 있겠고 제주와 남부지방의 강수는 오늘 밤에 충청 남부지역까지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 점점 더 확대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대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제주 산지와 전남 동부 남해안에 최대 200 이상, 그 밖에 전남 경남에 최대 150 이상, 중부에도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부원 투표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전남 광주와 전북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있는 승부처로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46.01%로 정청래 후보를 1.48%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초박빙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체 권리당원의 38%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며 한층 두터운 신뢰에 의해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반성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상을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보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 이래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해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초도서부터 이런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패하지 않는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곡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재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파기 환송심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7: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6: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8: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유진의 라이키팝 2부 열며 함께 들은 곡은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알려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5335님께서 청해 주신 곡 Nelson의 After the Rain이었고요. Wallflowers의 One Headlight, 바위나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Scorpions의 Wind of Change, 조윤진님 청해 주셨어요. 아날로그녀님께서 하디, 저는 지금 제 감정과 느낌의 솔직함을 찾아서 멀리 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버스로 이동 중인데요. 라이키팝 선명하게 잘 들려요. 서유럽 2일차 여행으로 오늘은 피렌체와 로마 일정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눈에 잘 담고 온몸으로 느끼고 감상하고 갈게요 하셨네요. 와, 여행 가셨구나. 부럽습니다. 내 감정과 느낌, 나도 잘 모르는 내 속마음 있잖아요. 근데 또 먼 길을 떠나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알게 되기도 하고 느낌이 팍 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책 한 권 혹은 노트와 연필 하나만 들고 카페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도 뭔가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린다 론스테트와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했어요. Somewhere Out There 3379님 신청곡 함께 듣고요. 엘튼 존의 Daniel 7373님 청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노래는 항상 함께 들어야 그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시온 멘데스의 세뇨리타 그리고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오늘도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8823님이 100일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치킨 들고 있는 거 내려놔. 백설 공주 아니라 뱃살 공주 된다. 에이, 근데 뭐 이 주말에 치킨은 합법 아니에요? 이거는 승인해줘야 됩니다. 일단 맛있게 드시고 좀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하고 하면 에이 괜찮아요. 치킨쯤이야. 근데 이제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대신 운동은 하는 거 몸을 좀 움직이는 것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41님 청해 주셨어요. 아델의 Skyfall 그리고 시나 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셀린 디온의 Power of Love까지 들어보자.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라이키 팝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아, 오늘 끝곡은요 이사걸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쉬바리의 굿나잇 문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0: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최근 한 연예인의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 더 오래된 역사가 보입니다. 친일로 축적한 부가 후대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반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1945년 일제가 작성한 양명부, 항일 인사들을 기록하고 감시한 이른바 일제판 블랙리스트인데요. 이 명부에 기록된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81년이 지난 지금에야 새롭게 발굴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광복은 81년 전에 이뤄졌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까지 모두 끝난 건 아닌 겁니다.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의 부당한 이익을 바로잡을 것인가? 81주년 광복절을 마무리한 이 시간 이 질문을 한번 남겨봅니다. 주말에 CBS 첫 곡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이동 중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또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여름밤에 어울릴만한 특별한 공연 선물 준비했는데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 체인버홀에서 다음 소리 국제 음악제가 열리는데 프랑스와 남미, 한국의 창작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일 수요일은 프랑스, 20일 목요일에는 콜롬비아 현악 사중주단 큐 아르테가 내한해 남미와 한국의 음악을 들려드리고요. 21일에는 서울을 주제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악기, 또 전자음악을 풀어낸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0일 21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꼭 문자로 희망하는 공연 날짜 보내주시는데 말머리에 공연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신청은 꼭 문자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4: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9: 네, 서울은 낮에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비가 이제 그쳤죠.
10: 네, 네. 지금 그쳐 있는데 오랜만에 비 내리는 거 본 것 같아요.
9: 그리고 비 온 뒤면 좀 날씨가 시원해지겠죠.
10: 네, 지금도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 있던데 입추 매직이라고 입추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그나마 네. 조금 아침 저녁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소식,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한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요.
10: 네,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이 열렸는데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주요인사, 시민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0: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네. 세 축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남북이 상호 존중 속에 적대성을 줄여나가는 포용적 평화 공존, 또 제도와 안전장치를 통해 국가적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동북아 안정과 협력을 추진하는 그리고 촉진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거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내다봤는데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경축식, 경축사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비판을 했는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국민 포기 선언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북한이 뭐 적대적 두 국가론 내세우고 있고 이제 양국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제 선 비핵화 뭐 요거 대신에 좀 단계적 핵 동결이라는 네. 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놨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네. 한일 관계에 대한 미래 구상도 내놓았다고요.
0: 예, 오늘 뭐 과거사 관련된 얘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근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짚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라고 돌아봤습니다. 네. 더불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국내에서도 네.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 또 그와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과거사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도 한일 관계 실용적인 외교 관계로 경제 협력 이어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건데 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이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다고요.
0: 그렇습니다.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계로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추도사에서는 이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진 거예요. 대신 이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나라 중국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 이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은 또 복납을 했어요. 여기다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현직 강조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네. 또 스즈키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과 일부 일본 의회 의원들도 참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외교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오늘 대변인 논평을 보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의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또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나가요시 다케시 이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1: 우리는 지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고위관료 신사참배하는 네. 이런 태행적 행위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일본과의 이 진정한 신뢰 구축은 정말 힘들구나.
0: 그렇습니다. 갈 길이 네. 또 남아있습니다.
1: 오늘 날씨가 좀 굳었었는데 이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고요.
0: 네,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행진을 이제 한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0: 자주평화 대회를 열고 남북평화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 정광훈 씨가 있는 자유통일당, 광화문 광장에서 8.15 광화문 국민대회와 행진을 진행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재선거를 요구를 했어요. 또 최근 SNS 등에서는 뭐 광복절 올공대 일정이다 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던데 뭐 광화문 국민대회 또 행진 여기에 참여했다가 오후에 6시쯤에 올림픽공원에 모이자 뭐 오후 8시 15분에 모든 게이트에 다 함께 서서 애국가를 부르자 이런 계획이 막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가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1: 네.
0: 장 대표를 따르는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또 단체 대화방에서 올공대회에 참석할 당원들의 명단을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기자들이 오늘 국민의힘에 이거 다 동원한 거 아니냐.
1: 그렇죠. 그런 비판 나오고 있죠.
0: 근데 뭐 그거 아니다. 자발적이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던데.
1: 네.
0: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도 올림픽공원에 모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가볼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 지역 합동 연설이 진행됐는데 아직 그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안 나왔죠?
0: 네, 지금도 이 전북에서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네요. 아직 최고위원 후보 연설이 안 끝났고
1: 네.
0: 그 이후에 당대표 후보 연설, 새 후보 연설이 또 진행이 됩니다. 7분씩.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1시간 정도는 지나야 결과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권의 권리당원 약 51만 명인데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한 33%에
1: 네.
0: 달하는 비율이에요. 서울 경기권의 약 58만 명 권리당원과 호남권의 표 다 합하면은 70%가 넘습니다. 현재 당대표 후보 누적 득표율을 보면 46.01%의 김민석 후보가 44.53%의 정청래 후보를 불과 1.4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어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남권의 결과가 정말 중요해 보이고
1: 네.
0: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오늘 연설을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역시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당정일치로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고 전 세계에 이제 뭐 찬양하는 호남이 선도하는 K-황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1: 네.
0: 정청래 후보는 인터넷 강국을 AI 강국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과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남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내가 호남의 사이다 뭐 이렇게
1: 네.
0: 소개를 했었는데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송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 네.
0: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젊은 피 송영길이 민주당의 적통이자 뿌리이다. 호남 발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네.
0: 또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전남 광주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개파 간의 대결 양상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친명계 박선원 후보는 집권 야당이 아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청래 이제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었고
1: 네.
0: 반면에 친청계 한민수 후보는 반명, 그러니까 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전대가 오염됐다. 이걸 외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1: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차이가 불과 1.48%포인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호남에서의 결과가 또 이제 수도권 표시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오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0: 근데 뭐 사실은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오늘도 끝나요.
1: 네.
0: 예, 서울 경기도.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이 일정 이것도 문제가
1: 그
0: 있다는
1: 얘기도 지적은?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0: 예, 네. 피할 수가 없어 봅니다.
1: 이번에 예. 끝나면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좀 아마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0: 네.
1: 방송 중에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그 5.18 관련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 여기 토론회에서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폄훼 발언이
0: 네.
1: 지금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0: 네, 이 토론회를 보면 이진숙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토론회 발제자들 그러니까 그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왔던 보수단체들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소요사태다.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1: 네.
0: 전두환

0: 미화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예, 문제 발언이 쏟아지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관계자 등 일부 시민들이 발제 내용 등에 항의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제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진숙 의원을 포함한 이 토론회를 비판을 했고요. 또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 그러니까 유족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이 단체를 포함해서 20개 단체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학술적 연구를 명분으로 5.18을 왜곡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고
1: 네.
0: 새 역사 국민운동은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5.18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됐다. 학술의 자유를 내세워 왜곡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지 좀 씁쓸한데
0: 네.
1: 이게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학술의 자유를 내세워 왜곡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적 이진수 의원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한 목소리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0: 네, 근데 사실 이 단체들의 목소리도 민주당의 뭐 지적과
1: 네.
0: 제명촉구 결의안이 그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진숙 의원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1: 네.
0: 5.18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와야 한다면 그것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거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1: 네.
0: 하지만 비판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라고 했냐면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다.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거다.
1: 네.
0: 꼬집었고 또 이진숙 의원을 향해서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동키호테인가 라고 반문하며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SNS 썼어요. 나라와 역사 앞에 국민과 당원 앞에 신속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1: 네.
0: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다. 이게 박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0: 여기다가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도 모든 주장이 학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시민과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다시 의심하고 폄훼하는 거 단순한 토론이나 학술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국민의힘의 원칙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가볼게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이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좀 이 뉴스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0: 네.
1: 경질됐어요.
0: 그렇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까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와 같은 민감한 통상 현안을 맡아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서두르라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여 본부장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뭐 산업부 어떤 배경인지 얘기를
1: 네.
0: 안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정부직 인사는 임명권자의 권한이자 판단이다. 그러니까 배경을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산업부에서는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질,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1: 네.
0: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이때 당시 여한구 본부장 내정설이 있을 때 산업부를 출입했었기 때문에
0: 예.
1: 이때 배경을 아는데 여한구 그 본부장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0: 그렇죠.
1: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여기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일한다고 하고 미국 통으로 꼽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좀 이례적이었는데 지금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로는
0: 네.
1: 이 한미 통상 현안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뭐 개인적인 일과 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메인 잭슨과 피아 자두로가 부르는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말에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이번 주 그래도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조금.
0: 네. 네, 좀 잘만 하죠.
1: 그렇죠. 밤에는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오늘도 약간 비가 오고 이러니까
0: 그러니까요.
1: 낮에도 좀 선선한 것 같고. 그래도 여름이 지나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래도 더워서 그래도 이제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한 그런 건데
0: 네.
1: 뉴스를 보면은 또 개헌과 관련된 얘기가 또 주 말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뜨거웠고
0: 네.
1: 그 개헌으로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거기다가 전당대회 결과 뭐 완전히 이제
0: 그러네요.
1: 다 합산해서 나오기까지 네.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 지지율이 또 출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뭐 여의도에서는 막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0: 네.
1: 그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이재명 대통령 개헌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왜 지금 밝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14일 어제 조선일보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하고 골프 쳤다 기사가 이제
0: 네.
1: 그 이 실렸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이 보도가 됐죠. 이 기사에서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0: 네.
1: 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가 됐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이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 주기를

0: 바란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이 임기 단축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이제 그 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걸 이제 바로 잡은 건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X, 옛 트위터죠. 여기다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서 이제 이 4년 중임제와 관련된 얘기로 이제 바로 잡은 셈이 됩니다.
1: 임기 단축까지 꺼내들면서 개헌에 대한 메시지를 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0: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네. 임기를 4년 중임 혹은 연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해서 책임 정치를 강화해야 된다.
1: 네.
0: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1: 네.
0: 내 임기 단축도 수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감사원 관할권, 국무총리 추천권, 그리고 뭐 일부 인사권 다 국회로 이전을 하고
1: 네.
0: 5.18 정신, 부마항쟁 이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제 언급이 됐고
1: 네.
0: 다만 이원집 정부제나 내각제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분권형이라는 게 이원집 정부제나 내각제는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좀 나누겠다 이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대통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뭘까요?
0: 크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 87년 헌법을 바꾸겠다는 게 대통령의 오랜 제도개혁 구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원래 생각이
1: 네.
0: 이 개헌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갖고 있는 뭐 진심이 있다라는 거죠.
1: 사실 이 부분은 정치권에 대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 과정에서 국정과제 1호가 뭐냐 이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거기서도 이제 요 개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국정과제 1호로 요 개헌을 삼은 걸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둘째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1: 네.
0: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의제를 던져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겠다는 의도 아니냐
1: 네.
0: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에 동의를 하는 야당 중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서
1: 네.
0: 일종의 정치연합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정치연합을 넓히려는 시도라는 해석 때문에 좀 국민의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 이제 정계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0: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애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라운딩을 했거나 또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의 대부분은 개헌론자다라는
1: 네.
0: 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호영, 박덕흠, 김태호, 신성범 의원이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고
1: 네.
0: 최영도 의원도 골프 회동을 제안받았는데 최영도 의원은 뭐 다른 일정과 겹쳐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실제 이제 골프를 친 사람들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후반기 부의장인 박덕흠 의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출신인 조정식 의장 이렇게 함께 골프 회동했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이 사실이 이제 엊그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조선일보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안받은 거는 주호영 의원이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이 처음에는 뭐 부담스러웠는지 거절을 좀 하다가
1: 네.
0: 그러면 이 골프를 쳐야 한다면 이 의장단 국회의장단이 전현직들이 모여서 함께 치는 형식을 좀 취해주면 좋겠다. 라는 걸 제안을 해서
1: 네.
0: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여기 박덕흠 의원이나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주호영 의원하고 골프 치는 자리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같이 치는 관계가 된 것 같은
1: 네.
0: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선일보의 설명대로면.
1: 네.
0: 그러면 왜 하필 주호영 의원한테 골프를 치자고 했을까. 조선일보는 주호영 의원이 재작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1: 네.
0: 주장을 하면서 당 개헌특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1: 네.
0: 이때 이 개헌특위에 소속됐던 현역 의원 5명 중 2명이 이제 신성범, 최영두 의원 이 골프 제안 받은 사람들이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조선일보의 시각인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1호 공약이 개헌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일부 보수 정치를 좀 포괄하는 이런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고
1: 네.
0: 제가 이렇게 다른 방송에도 이제 가면은 국민의힘에서 오신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패널 분들이
1: 네, 네.
0: 이분들도 이제 쉬는 시간에 어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그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내외에서는
1: 네.
0: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1: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걸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0: 근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실제 이런 구상이 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이거 추진하기는 뭐 쉽지만은 않겠죠. 여러모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지금 쳐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미외교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골프를 치자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론 기사들 쭉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어느 정도 골프를 쳤는데 그동안 안 쳐서 이제 감을 잃었다. 그래서 감을 되찾으려면은 네.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 인사들하고 좀 치고 하면서 좀 늘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원상 복구됐다. 그러니까 이걸 골프를 쳐야 되는 자리는 필요했다. 근데 뭐 그냥 골프를 치기보다는 야당 인사들하고 좀 접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1: 야당 인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 세력하고만 계속 이제 의견을 나눠서 뭔가 이제 폐쇄적인 현실 인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문제라고 그동안 지적을 해왔는데 야당 인사들하고 접촉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뭐 어떤 거를 소재로 하든지 간에 네. 어떤 계기를 하든 간에 좋은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과연 정계 개편까지 가는 얘기냐 이게 문제인데
1: 네.
0: 앞서 김태호 의원이 전해준 얘기 핵심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하겠다라는 얘기 핵심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내가 개헌을 제안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좀 논의를 해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덧붙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는 이게 국회가 개헌 논의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지. 지금 뭐 내가 주도해서 개헌을 할 테니까 따라와 달라.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0: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봐도. 네. 그리고 어쨌든 개헌연대를 구상하자 이런 시각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다라는 시각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의원 수가 몇 명이 될까.
1: 네.
0: 지금 최대 뭐 10명 이상 될까 하는 좀 의문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범 여권이 200석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럼 한 10명일 텐데 근데 뭐 10명이 만약에 나와서 뭐 민주당이랑 함께 한다든지 별도의 세력을 꾸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건 그냥 탈당인 거지.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정계 개편 논리까지 가는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논리적 고리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중진 의원 몇몇의 움직임일 뿐이지 뭐 당대당 정계 개편으로까지 확산되기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지금 장동욱 대표 체제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핑계로 개헌연대 찬성하는 의원들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이게 도미노식으로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뭐 등등 개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하고 여당하고 간극이 좀 줄어드는구나
1: 네.
0: 그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쫙 이뤄지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고
1: 네.
0: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있으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데드크로스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골프 회동이 이루어졌거나 제안받은 사람들이 영남권 인사들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남을 지역구로 하거나 경북을 지역구로 하거나 이분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앞으로 난 국회의원에 뜻이 없다. 이런 분들이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영남에서 국회의원 해야 되겠는데
1: 네.
0: 지금 국민의힘을 빠져나와서 뭐 다른 살림을 차린다. 이게 이제 쉽지 않겠죠.
1: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게 되려면은 도미노식으로 쭉 이루어지려면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의원들이 합류를 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1: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이 수도권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1: 네.
0: 국민의힘 사람들이 역전을 노려볼 만한 어떤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지
1: 네.
0: 이게 뭐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넘어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소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이고
1: 네.
0: 그다음에 대권 주자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과 행보를 함께한다는 것은
1: 네.
0: 대권주자로서의 지금의 위치를 버려야 된다는 건데 가령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의원과
1: 네.
0: 그 한동훈 의원 주변에 있는 친한계 인사들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치고 나가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닐 거고.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이 논의에 합류해서 이제 당을 버리고 네. 오느냐. 네. 그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연대는 힘들 것 같다. 근데 지금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뭐 데드크로스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이 최근

0: 최근에 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헌으로 좀 국면 전환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1: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0: 네.
1: 그뭐 정치라는 게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뭐 수를 쓴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 개헌론으로 지금 국면 전환이 되는 상황이냐, 그거는 이제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여야가 뭔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야당의 반대를 여당이 뚫어야 된다. 그래야만 일이 진행된다.
0: 네.
1: 이런 상황이면 개헌론 같은 걸 던져서 전선을 흔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어떤 카드입니다.
0: 네.
1: 그거는 유효할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거는 야당하고의 관계라든지 야당하고 지금 전선을 만들어갖고 그게 안 풀려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0: 어.
1: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보안사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30 여성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게 치안 우려가 불거진다던가 네. 이런 것들에 더해서 최근에 전당대회 상황, 전당대회 상황으로 여당 지지층에 이제 좀 어떤 좀 냉기류,
0: 아.
1: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과 같은 전당대회 경쟁이 좀 흙탕물로 간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어서
0: 네.
1: 이건 야당과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뭐 국면 전환이 되겠느냐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0: 국면 전환용 카드도 아니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야당은 연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부터 유승민 전 의원까지 요즘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개헌 재헌할 때가 아니고 연임을 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같이 안 하고 있는데
0: 네.
1: 연임을 안 한다는 약속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0: 네.
1: 근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헌법상 중임 개헌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개헌 당시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0: 네.
1: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석해 보면은 연임 개헌, 중임 개헌 이거를 본인이 이제 그거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2026년에 4월 달에는 그때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이제 내고 그때 한참 개헌 논의를 해야 되니까 야당도 참여해달라 이 요구를 할 텐데 장동혁 대표하고 회담한 적 있죠?
0: 네.
1: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이 국회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중임 규정을 뒤늦게 넣는 거는 불가능하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개헌안에 연임, 중임 규정도 없는데
0: 네.
1: 뒤늦게 넣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0: 네.
1: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왜 걱정하는 거냐.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지는 이 자신의 어떤 연임이나 중임에 해당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지난번에 조정식 의장의 개헌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여기서 다뤘죠. 그때도 해외 순방 중이었던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 참모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거기 보면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 체계와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이 규정인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역사적 합의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0: 네.
1: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거 아닌가 싶고
0: 네, 네.
1: 연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데 대통령도로 연임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게
0: 네.
1: 저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하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 네.
1: 그래서 이게 의문이지만
0: 네.
1: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거듭하는 거는 보수 단일 대우 형성을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이게 개헌으로 네. 예를 들면은 중진 의원들 일부가 뭐 빠져나가거나 그런 상황을 방지도 하고
0: 네.
1: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또 각을 또 세우고
0: 네.
1: 이렇게 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거다.
0: 네.
1: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상으로는 어차피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계속 연임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히라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정계 개편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여당발 정기 개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워낙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이게 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망이나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뭐 밭글 이런 거에서 뭐 이게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0: 네.
1: 저한테는 뭐 밭글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밭길을 좀 본 네. 적은 없고

0: 제가 보내드릴게요.
1: 네, 아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네. 근데 이게 사실 근거는 없는데 가령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예를 들면 대표가 되면 진 쪽은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다들 탁당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합치든지 안 그래도 이제 그 합당 논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래저래 이제 들어보면. 네. 근데 이것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이런 분당, 주요 정당의 분당 이런 거는 대권 주자가 명확하게 있거나 지지 기반이 좀 분명해야 이게 그쵸. 가능한데 네.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대권 주자는 될 수가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아우르는 대권 주자로 지금 설 수 있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평가가 크게 갈릴 것 같고 네. 지역 기반의 경우도 결국 이거를 잘하려면 호남이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안철수 의원도 사실 호남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국민의당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신세면 호남 민심이 아 정권 교체를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이 경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분당도 용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여당이잖아요.
0: 네.
1: 여당이 뭔가를 지금 정권을 잡고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남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역 기반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도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공천을 우려하는 인사들의 뭐 집단 탈당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분당 수준에 이르겠느냐.
0: 네.
1: 그건 제가 볼 때 또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0: 근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워낙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요 갈등을 좀 치유하고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전인수의 해석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지금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지금 하락하는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전당대회에서 좀 논쟁을 했죠.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0: 네,
1: 것이다.
0: 네.
1: 그렇지 않다. 뭐 등등등.
0: 중도층이 빠진 것이다.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열기가 좀 식으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당 지지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0: 왜요?
1: 왜냐면은 네. 역대 이 여론조사 결과 쭉 보면은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할 때는 그 당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국민의힘도 그랬거든요.
0: 네.
1: 오르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올랐던 지지율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네. 전당대회 때문에 막 오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0: 네.
1: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0: 네. 대통령 지지율만 이제 빠진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럼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 전당대회가 끝난 효과로 일부 지지율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어떤 평가가 나올 거냐면 아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사실 치른 게 개혁이든지 또는 개헌이든지 뭐 부동산 대책이든지 이 집권 세력에게 힘 실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도 네. 그렇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이 수준 높은 논의라든가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쟁점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들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이 논쟁은 유화적이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는 논쟁도 있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야 여당이 그래도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싸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다
0: 네.
1: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0: 그쵸, 네.
1: 그렇게 하려면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규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 의문인 게
0: 네네.
1: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아 여당이 청와대에 종속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예요. 이제
0: 네네.
1: 이 전당대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무슨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이러한 평가들 한쪽에서는 청와대 뭐 출장소라고 할 것이고
0: 네.
1: 다른 한쪽에서는 레임덕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치른 거 보면 거의 그게 없죠 지금.
0: 네, 네.
1: 그래서 더 사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0: 그럼 지금 분석대로면 누가 되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이나 정부 지지율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 말고 청와대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1: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자기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0: 네.
1: 청와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개혁 그리고 정책 이런 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여기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인데 대통령 유관 사건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예요.
0: 네.
1: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실전 포인트를 쌓아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의 어떤 소지를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0: 뭐 이른바 공소 취소 뭐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도 같은 공격이 계속될 건데 가령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이게 조작 기소가 맞으면 공소 취소는 당연하다. 네. 언론 인터뷰,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말 자체는 당연한 얘기죠.
1: 네.
0: 조작 기소가 맞으면 공소 취소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을 한 것으로 또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대표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서 움직이겠구나. 막 이렇게 이제 언론은 쓰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결국 연임 아까 연임 얘기했는데 연임 문제를 포함해서 근거 없는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모든 공격은 사실은 네. 이 문제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한다고 생각할까?
1: 네.
0: 자기가 재판받기 싫어서이다.
1: 네.
0: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임기 내내 계속 이 문제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정권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권이 주도하는 정치를
1: 네.
0: 사실상 포커스를 다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아니라
1: 네.
0: 바로 이 대통령 유관 사건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문제
1: 네.
0: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면 좀 이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럴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자리에서 아 여러모로 이제 내 사건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걱정해 주는 것 좋은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아.
0: 이 정도라도 어떤 코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이제 이거 가지고 공격을
1: 그쵸.
0: 받을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총선도 치러야 되는 그런 당 지도부니까 이런
1: 네.
0: 점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0: 그렇죠.
1: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또 당은 지금 워낙 내상이 깊은 상태인데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이후에 진짜 좀 건설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지금 너무 좀 일반 유권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거나 20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김민아 평론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전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2: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최대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와 남부지방의 강수는 오늘 밤에 충청남부지역까지 내일은 전국으로 점점 더 확대돼서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도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영남은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제주 산지와 전남 동부 남해안에 최대 200 이상, 그 밖에 남부에 최대 150 이상, 충청도에 최대 80, 수도권 강원도에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0: 원기주택 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광복절이라 광복절 관련한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5169번 쓰시는 분, 저는 보국 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요즘 어느 여배우 증조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으로 국민의 감정이 많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 또한 친일파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증조부의 친일로 증손녀의 여배우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빛나야 할 광복절이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628번 쓰시는 분은 독립운동가 후손 배우가 프로야구 시골에 딴 훈훈한 소식 들으니 아직까지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후손을 잊지 않았다는 점 전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경원백님은 오늘 아침에 아이가 광복절이라고 태극기 개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더 정확하고 잘 챙기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19일에서 21일까지 세종 체인보호홀에서 열리는 다음 소리 국제 음악제 저희가 공연 초대권 드린다고 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9167번 쓰시는 분, 2780번 쓰시는 분, 9759번 쓰시는 분 당첨됐습니다. 저희가 따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영화 코너 이어가는데요. 화제의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 얘기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지금 연휴 시작이잖아요. 네. 어떤 영화 골라오셨나요?
1: 뭐 단연 화제인 네. 그 오디세이.
0: 아, 그니까요. 네. 예.
1: 지난번에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호프, 네. 나홍진 감독의 호프하고 이제 이 영화의 공통점은 이건 것 같아요.
0: 점이에요?
1: 야근 네. 약사에게 영화는 극장에서.
0: 아.
1: 극장에서 보세요.

0: 이 영화도 이제 극장에서 봐야 된다는 예.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1: 일단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카피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카피 문구가 딱 하나예요.
0: 네.
1: 영화 전체를 IMAX 필름으로 찍었습니다.
0: 아, 이것도 그냥 영화관에서 보면 안 되겠네요.
1: 예, 예, 예. IMAX에서 심지어는 봐야 된다. 게다가 필름으로 찍었다.
0: 네.
1: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유일한 카피인데 그 놀란 감독의 이제 필름 고집은 유명하죠.
0: 네.
1: 이게 허세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영화가 워낙에 이제 스펙터 그래픽이고 게다가 이제 극장의 위기를 맞아가지고 놀란 감독이 이제 한방 극장을 위해서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화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0: 네.
1: 이제 한번 움직였다.
0: 네.
1: 그래서 나름의 이제 정당화 이렇게 필름을 찍은 걸 IMAX 필름을 찍은 게 이제 정당화되는 분위기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영화는 CG를 최대한 배제했다.
0: 아.
1: 웬만한 건 다 실물로 만들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전반부에 그 오디세우스가 출항을 하면서
0: 네.
1: 그 갤리선이죠. 범선에 이제 돛을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돛을 올리는 장면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0: 네.
1: 근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서사 자체로 보면.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보여줄까?
0: 네.
1: 이게 이 장면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딱 하나. 이건 실물이다. 입에는 실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죠.
0: 요즘에는 다 웬만하면 AI 뭐 CG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1: 예.
0: 이런 장치로 이건 진짜 실물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애를 쓴 거네요.
1: 예, 웬만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부분 아닌 네. 부분은 다 그린 스크린을 치고 다 CG를 처리를 하는데
0: 네.
1: 그것도 이제 뭐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근데 그 1954년에 오디세이가 한번 영화 됐었어요. 이게 율리시즈라는
0: 네.
1: 제목. 율리시즈하고 이제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는 같은
0: 네.
1: 거죠. 이제 하는 발음이 다를
0: 네,
1: 뿐인데.
0: 그쵸.
1: 예, 커크 더글러스가 이제 주연한 오디세이아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실제 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0: 네.
1: 근데 지금은 달리 방법이 있는데도 실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희귀한 느낌이 있고요.
0: 이건 의도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1: 100% 의도, 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세트들도 다 웬만하면 실물로 이제 건설을 그러니까 만들고
0: 네.
1: 예, 의상도 그렇고 그 굉장히 실물감이 높아요.
0: 네.
1: 이제 그게 이제 극장에서 와서 봐야 되는 높은 해상도에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0: 아.
1: 근데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경우도
0: 네.
1: 횃불 밤 장면이 있는데 이제 네. 밤 장면에 예전에 횃불밖에 없지 않습니까? 횃불하고 촛불인데 그 횃불만 있는 효과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전용 또 그 조명을 개발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특수 조명을 써서 이 촬영을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횃불 그 당시에 횃불로 봤을 때 어땠을까를 그대로 이제 그 재현을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췄죠.
0: 오.
1: 이미 이런 시도도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제 베리 린든이라는 영화 있어요.
0: 네.
1: 이 영화가 밤 장면을 촛불로만 찍었어요. 근데 렌즈 그 광량 자체가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0: 네.
1: 촛불만 쓰면
0: 네.
1: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나사가 칼자이스하고 같이 개발한
0: 네.
1: 특수 렌즈를 갖다가
0: 아.
1: 나사에서 13개인가요? 그 정도밖에 없는
0: 네.
1: 렌즈를 하나 빌려와서 대여를 받아서 이 장면을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요.
0: 네.
1: 완전히 완벽주의자죠. 그런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을 놀란 감독이 이제 이 영화에서 재현을 하고 있어요.
0: 이런 점은 진짜 높이 평가해야 되겠네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도
1: 네.
0: 정말 실제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왜 굳이 이랬느냐?
0: 네.
1: 결국은 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의 가장 그 비주얼적인 그 가장 큰 목적은 그 예전에 영화가 위대했던 시대.
0: 아.
1: 그러니까 뭐 영화의 대항해 시대 같은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
0: 네.
1: 가 그 거기에 이제 모든 그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0: 네. 예. 그럼 설명하신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인 건데 그렇다면
1: 네.
0: 시각적으로 볼만한 장면들이 있을까요?
1: 예, 제일 먼저 그 포스터에도 등장을 하는데
0: 네.
1: 트로이의 목마에 대한 묘사. 그 오디세이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그 오브제가
0: 네.
1: 트로이의 목마죠.
0: 그렇죠.
1: 근데 보통 트로이의 목마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0: 네.
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0: 네.
1: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영화의 트로이의 목마는 잘 아시다시피 해변에 반쯤 다리가 이렇게 잠겨서 서 있는
0: 네.
1: 예, 그런 모습이에요. 바퀴 없습니다. 이 바퀴를 트로이 목마에서 바퀴를 없앤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주얼적인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 이미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1968년에 그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0: 네.
1: 그 새로 리부팅된 혹성 탈출이 나오기 전에 오리지널 혹성 탈출 영화가 있었습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의 1968년 영화인데
0: 네.
1: 여기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해변에

0: 그 주인공들이 그 원숭이들의 행성에
1: 네.
0: 본인들이 불시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해변에 자유의 연신상이 반쯤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1: 네.
0: 아, 여기가 지구였구나. 지구가 망해서 인류가 망해서

0: 그 투구를 써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전투 로봇 같은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로봇캅 같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훨씬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훨씬 무시무시한
1: 더 잔인하게 그 느껴지고 예. 네.
0: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아무 감정도 안 그러니까요. 드러내면서 네. 도륙을 그야말로 하는데 그래서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외눈바귀족이죠. 이제 키클로페스족. 네. 이제 폴리페모스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폴리페모스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가죽 팬티 입은 원시인 같이 이제 지금까지 묘사가 됐었는데 네. 얼굴 디자인을 굉장히 일단 잘했고 아. 그다음에 이게 그 나름 굉장히 그 스펙터클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이 그 폴리페모스가 일어나는 장면은 네. 아예 아 이러해서 IMAX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의 이제 스펙터클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골룸 같은 좀 비주얼로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 현대적인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IMAX로 제일 볼만한 비주얼은 뭐였냐 하면 네. 이 영화의 이제 메인 빌런이죠. 안티노스라고 오디세우스가 궁궐을 비운 틈을 타서 네. 오디세우스의 이제 아내인 페넬로페한테 우르르 이제 그 몰려와서 구원을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왕국을 그 자기가 얻기 위해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장격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안티노스의 역할을 한 로버트 펜티슨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로버트 펜티슨이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연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야비하고 교활하고 이제 좀 나약함까지 이제 네.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이제 이 펜티슨의 얼굴이야말로 IMAX에서 볼 만한 최대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그런 뭐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얼굴 표정이.
0: 예.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IMAX 필름 촬영이 좋은데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네. 닥사이드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IMAX 카메라는 모터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IMAX 카메라로는 대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 정도로 네. 모터 소음이 거의 배우들이 얘기하는 그 눈앞에서 믹서가 돌아가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디세이에서는 IMAX 카메라를 통째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 영화 이제 그 IMAX 촬영이 가능해졌죠.
1: 그만큼 정말 IMAX의 진심이었던
0: 네네.
1: 거네요.
0: 네. IMAX로 통으로 다 이제 IMAX로 찍겠다. 이걸 달성하겠다. 네. 여기에 집념이 진짜 굉장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거 관객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그 비관객 친화적인 전략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IMAX 극장 수가 27개.
1: 아, 그렇죠. 사실 IMAX 보러 가려면 저도 좀 나가야 돼요.
0: 예. 좀 많이 나가야 되고 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좀 빨리 예약 예매를 해야 되고.
1: 네, 네.
0: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가 IMAX 필름으로 촬영됐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 IMAX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사이즈로 그 70mm로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은 41곳뿐이에요. 미국에서도 25곳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이 오디세이를 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1: 네.
0: 그럼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1: 네.
0: 이 나머지 극장에서는 위아래 3분의 1씩을 자르고 봐야 되는.
1: 그럼 비율이 좀 이상하지.
0: 예, 그렇게 봐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걸 네. 감안하고 촬영을 했죠. 촬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IMAX에서 못 보는 관객들은 이제 못 보게 된다. 이제 그럴 만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냐 하면 오.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영화 저는 IMAX에서 봤는데
1: 네.
0: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네. 아주 가끔씩 몇몇 장면들 빼고는 좀 둔감해집니다. 이 규모에 압도당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 둔감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좀 인터스텔라가 놀란 네. 감독의 전작인 인터스텔라가 이제 IMAX를 굉장히 잘 활용했잖아요.
1: 그렇죠. 예. 맞아요.
0: 그 네. 웜홀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맞아요. 거의 뭐 그
1: 같이 들어가는
0: 예, 가상현실 그래서 뭐 관객들이 이제 네. 고개가 왔다 갔다 네. 하기도 하고
1: 네.
0: 그 거대 파도 행성 장면에서는 파도가 진짜로 덮치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또는 파도를 네. 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렸는데 이 영화에선 그런 스펙터클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있다 의미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로 이 영화가 인물 바스트샷,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화 장면, 그 미디엄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1: 아.
0: 굳이 이걸 IMAX를 찍을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로버트 패틴슨의 얼굴을 얼굴이 최고의 스펙터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굳이 IMAX에서 못 보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0: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대로 IMAX에서 이제 최대한 효과를 누리면서 보실 분들은 IMAX에서 보시고 네네. 또 꼭 IMAX에서 안 봐도 된다 하는 분들 그냥 일반 상영관 가서 보면 되겠네요.
1: 예, 그 네. 우리나라에 그 이 필름 상영관이 없어요. 다 아. 디지털이라서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도 IMAX는 IMAX니까요.
0: 예. 그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 네. 어떤가요?
1: 중요한 건 이야기죠. 네. 예. 모험 영웅담의 정전입니다. 정말 정전이에요. 네,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영웅이 집을 떠나서 네. 모험을 시작하고 여러 장소하고 떠돌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역경을 다 극복한 그렇죠. 다음에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네. 목적을 달성한다. 이 구조가 이제 오디세이아가 그 확립한 구조인데 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이미 본인의 영화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즈나 인셉션이나 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바로 이런 구조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기초 자원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아예 기초 자원인데 이 기초 자원을 이제 영화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의외로 오디세이아를 영화화한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1954년 율리시스 빼고는 없고 나머지는 TV 시리즈 정도가 있고 TV 영화들 정도가 있고요.
0: 네, 충분히 영화로 만들 만한 소재인데 예, 예. 많이 안 만들어졌었네요. 네,
1: 그만큼 네. 너무 원재료고 그만큼 방대하고 네.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과연 어떻게 요리했을 것인가 이 원자재를. 네. 근데 그 저는 이건 일단 그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소수 의견 합니다.
0: 소수 의견.
1: 지금 네. 이 오디세이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고 네. 그 대부분의 관객 그리고 평론가들이 그 굉장히 호평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객하고 이제 평론가가 동시에 호평을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제 그런 걸 달성하고 있죠.
0: 그럼 다들 이제 호평인데 우리 소수 의견이 여기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동안 평론가가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얘기한 점은 어떤 점 때문일까요?
1: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쭉 보면서 네. 아, 이 굉장히 스펙터클 훌륭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훌륭한데 네. 묘하게 밋밋하고 지루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0: 근데 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를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근데 그 원작에서 바뀐 점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작에서 그 굉장히 그 귀한 여행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네. 나우시카 공주와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완전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아. 예. 그리고 칼립소하고의 에피소드도 그러니까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반해서 7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네. 이제 기억을 그 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제우스가 개입해서 풀어주라고 해서 겨우 마지못해 풀어주는데 영화에서는 칼립소의 그런 뭐랄까 끈적함 뭐 이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다정하게 걱정하면서 돌봐주는 네. 말하자면 이제 너싱홈의 테라피스트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좀 표백을 시켰달까요 아. 캐릭터를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녀죠 그 오디세우스가 그 표류하다가 네. 들어간 이제 섬에 있는 마녀인데 사람을 돼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마녀인데 네. 그 원작에서는 따운 머리가 아름다운 님프로 묘사가 되는데 네. 영화에서의 키르케는 굉장히 생활에 지친 중년 여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 사만다 모튼이 연기했는데 사만다 모튼이 올해로 이제 49세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키르케는 오디세우스하고 이제 에로스가 있는데 네. 그 1년 동안 같이 살기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걷어내고 오히려 이제 키르케 캐릭터는 센과치히로의 모험에서의 마녀 유바바 쪽에 굉장히 네.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유바바가 이 키르케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캐릭터거든요.
0: 네. 근데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라서 오히려 또 좋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이제 한동안 평론가처럼 너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몰입이 안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도는 있었겠죠?
1: 예, 저는 그 다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전이고 정전이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감독의 그 방향에 따라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론 머스크는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서 뭐 네. 캐스팅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AI를 써서 이제 다시 만들겠다 자기 버전으로 뭐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뭐 이야기 자체도 구전으로 굉장히
0: 어렵잖아요. 역사가 하긴 어렵잖아요.
1: 역사도 네. 아니고 신화고 네. 네. 게다가 이 저자 호메로스 자체도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이게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마당에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은 그러네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 오디세이에 없는 네. 오디세이아에 없는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네. 시논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냐면 네. 그 트로이의 목마 옆에서 네. 그 트로이의 목마가 평화의 평화의 이제 재물이다. 그쵸. 그래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네. 그 속이는 네.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원작에서는 굉장히 그 교활하게 그 트로이 사람들을 속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로이 안으로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가도록 속이는 스파이예요. 스파인데 이 영화에서는 목마의 정체를 실제로 몰라요. 모르는 미끼로 던져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메인 빌런인 안티노스 대신 군대를 간 양치기예요.
0: 네. 그러니까
1: 한마디로 가엾은 희생양이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 신혼 역할을 한 배우가 엘리엇 페이지라고 그 트랜스젠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엘렌 페이지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인셉션에서 아드리안의 역할을 했던 주노에서 주노 역할을 했던 네. 엘렌 페이지가 이제 그 성전환을 하고 여기서 남성 배우로 나오죠.
0: 오.
1: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의 심기를 거슬러서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
0: 네.
1: 이 신혼 캐릭터가 굉장히 그 출연 분량은 많지 않은데 이 영화의 주제적인 핵심을 담고 있어요.
0: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이 영화에 이제 쭉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0: 네.
1: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정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때 이제 플래시백이
0: 네.
1: 가끔씩 삽입이 되는데 이게 트로이 함락이 있었던 밤에 플래시백이에요. 근데 이 플래시백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0: 네.
1: 그 이 플래시백에서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그 트로이 함락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질 않아요.
0: 네.
1: 아주 간헐적으로 보여주는데 불타는 트로이 배경으로 이제 막 신전으로 몰려가는 그리스 병사들이 이제 네, 뒤에 네. 보이고 그 앞에 계단에서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죠. 오디세우스가 망연자실 계단에 이제 무너져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0: 그러니까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왜 네. 저러고 있을까. 근데 그걸 간헐적으로 잠깐 보여줄 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귀향 여정이 표류 상륙 그다음에 사건 사고 싸움 탈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좀 어떤 그 발전 그 관계의 발전이나
0: 네.
1: 어떤 뭔가 고조된다라든가 네. 뭔가 쌓인다든가 이제 이런 게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동어 반복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괴물, 뭐 마녀, 네. 폭풍우, 소용돌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등장을 네. 하긴 하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험 상황에서
0: 네.
1: 오디세우스하고 이제 부하들의 관계나 오디세우스의 내면이나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0: 네.
1: 그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로이 함락의 밤에 플래시백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맨 나중에
0: 네.
1: 이 영화가 반전처럼 마치 이제 반전인 것처럼
0: 네.
1: 트로이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트로이 함락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디세우스가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품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귀향을 시작했다라는 거를 아주 나중에
0: 뒤에서
1: 보여줘요.
0: 얘기를 네. 하니까 그 앞에 과정들이 이제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1: 네네네.
0: 네. 계속 반복된 패턴이 네. 이어지니까.
1: 그게 어떤 뭐 그 감정의 상승이나
0: 네.
1: 관계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디세우스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은 저 멀리 그 이타카, 그러니까 고향에 네. 있는 아내, 아들,
0: 네.
1: 그다음에 뭐 그 충직한 돼지치기, 뭐 이런 인물들하고 오히려 관계를 맺고 바로 옆에 있는 부하들하고는
0: 네.
1: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0: 네.
1: 오디세우스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오디세우스의 이 영화에서의 오디세우스의 역할은
0: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시지를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전달하기 위한 운반자로서의 역할. 이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0: 그럼 그 감독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1: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리스가 네. 보낸 화해 메시지가 바로 트로이 목마였잖아요. 네. 이걸 믿고 그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간 트로이 사람들을 게다가 애꿎은 신원까지 희생을 네. 시켜가면서까지 이제 트로이의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

0: 있는데 네. 그 믿음을 속이고 배신하고 트로이를 함락시키면서 트로이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 트로이 사람들을 능욕하고 짓밟았다.
1: 네.
0: 그래서 그 참상을 보면서 그 네. 참상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네. 계속 앞에서 나왔던 플래시백의
1: 아~
0: 모습이에요.
1: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트로이 목마음은 약간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왔었잖아요.
0: 예, 굉장히 현명하고 네. 굉장히 기지 넘치고 그래서 그 전략가로서
1: 그쵸.
0: 훌륭했다라는 네. 면에 그 트로이 목마에 집중을 했는데
1: 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1: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0: 즉 그러지 말았어야
1: 된다라는
0: 네.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였다고 봐요.
1: 그러니까
0: 트럼프 시대
1: 네.
0: 국제 규범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
1: 네.
0: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명의 인류 문명의 수호를 위해서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이제 기본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상호 믿음이다. 그 믿음을 트로이의 목마가 깬 거다. 내 계략이 인간의 믿음을 깬 거다. 그래서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
1: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도 네.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
0: 네.
1: 네. 사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호프 영화도 이제 나홍진 감독이 연출했으니까 그만큼의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이번 영화 자체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가 또 잘 돼야 또 다른 감독들도 용기를 내서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동원 영화평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첸 백현 시우민이 부르는 너를 위해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깐 지금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전남, 광주, 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 호남 경선 통틀어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57.54%, 정청래 후보가 32.65%, 송영길 후보가 9.81%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 가중치가 미반영된 상태인데 김민석 후보가 52.21%, 정청래 후보가 38.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은 호남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박선원, 서미화, 최민희, 김용, 이성윤 후보 순위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코너 이어갈게요. 네, 이번 주 이제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뭐 이번 주 장중 7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6977로 이제 결국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삼전닉스도 다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아, 지난주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주말은 경제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국내 주식 흐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대체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일단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게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0: 그 전에
1: 이번 주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0: 네.
1: 지난 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야.
0: 아.
1: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영향을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줘버렸고요.
0: 네.
1: 거기다 이번 주에 미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각각 다 발표됐는데 국제 유가 좀 급등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0: 네.
1: 물가 튀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네. 좀 하이하다 보니까 이거 연준이 그럼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동결하겠구나.
0: 아.
1: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인식을 바꿔버렸죠.
0: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됐고 고용 지표는 안 좋으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부담이 거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로 이끌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한 거의 8조 가까이 사버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줬고
0: 네.
1: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항상 있었잖아요.
0: 네.
1: 고점이다. 뭐 의심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주요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걸 임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0: 네.
1: 이제 네오클라우드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0: 아.
1: 뭐 예를 들면 네비우스, 코이브 이런 회사들인데
0: 네.
1: 이 회사들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 컴퓨팅 수요가 너무 많다. 한마디로
0: 아.
1: 엔비디아 칩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0: 네, 네.
1: 그 얘기는 뭐죠? 엔비디아 칩엔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0: 그쵸.
1: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고점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사이클이?
0: 아.
1: 이런 이제 얘기가 또 확산이 되니까
0: 네.
1: 삼성전자 그래서 3일 연속 급등해버렸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 대한 의심도 좀 해소가 됐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도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0: 네.
1: 지금 6월에 1550원까지 갔다가 8월 14일 기준으로 1417원까지 빠졌거든요.
0: 네.
1: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환차익을 또 얻을 수 있다 보니까 매수를 또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하면서
0: 네.
1: 굉장히 이번 주 그러니까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했어요. 드디어 이제 8주 만에 이번 주에 이제 10% 정도 급등했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율도 좀 안정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 상승세를 일으켰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인 것도 그럼 아까 얘기하신 네오클라우드 이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죠. 반도체는 이제 AI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0: 네.
1: 근데 AI 지출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부채 끌어다가 지금 투자만 하고 막 이런 의심들이 되게 많았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끌었으니까 또 뭐죠? 금리가 오르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꺾였죠.
0: 네.
1: 거기다가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컴퓨팅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0: 네.
1: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이제 수주를 주는 회사들은 AI를 이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챗GPT 만드는 뭐 오픈 AI나
0: 네.
1: 뭐 클로드를 제공하는 뭐 엔트로피 이런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수주를 주는 거죠.
0: 네,
1: 이제
0: 네.
1: 이걸 많이 써야 되니까 계속 이게 끊긴 게 아니라 수요가 계속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0: 네.
1: 이거 반도체 생각보다 수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고
0: 네.
1: 근데 공급은 지금 당장 늘릴 수는 없거든요.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도

0: 측근에서 같이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너무 우리가 의심만 했구나.
1: 네.
0: 이런 이제 좀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엔비디아 되게 좋았어요.
1: 네.
0: 주가가 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AI에 대한 평가는 뭐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바뀌고 계속 좀 확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믿음을 못 주기 때문에 이거 좀 과도기라고 봐야 될까요?
0: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옛날에 인터넷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아. 인터넷 시대 우리가 겪거를 봤나요 당시에? 지금은 다 알잖아요. 근데
1: 네네.
0: AI 시대 이제 시작인데 그 누구도 겪어본 적도 없고
1: 네.
0: 과거랑 어떻게 달라질지 뭐 이건 기업들도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뭐 구글도 있고 뭐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 클로드 만든 엔트로피, 이제 제미나이 만든 구글, 또 메타도 그렇고 심지어 스페이스X도 우리가 우주 관련주로 알지만
1: 네.
0: XAI라는 기업을 합병했어요. 거기서 만드는 이제 AI 서비스가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도 한마디로 AI예요. 이 기업들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승자가 되기 될 수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투자를 줄여버리면
1: 네.
0: 이 회사는 도태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1, 2등만 살아남을 텐데
1: 네.
0: 근데 1, 2등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아니 그게 어차피 우리 안 된다고 해서 CEO가 포기를 할까요?
1: 아.
0: 그럴 수는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빚내서도 막 투자를
1: 아.
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속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나왔다가 금리 오르면
1: 네.
0: 빚내서 투자하니까 또 뭐라고 하고
1: 네.
0: 진짜 너네 돈 버는 거 맞냐 또 검증하고 근데 실적 발표하니까 또 돈 버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1: 네.
0: 또 주가가
1: 네.
0: 또 올라가고
1: 아.
0: 막 이게 계속 반복돼요.
1: 네.
0: 이제 피곤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 AI는 과거에
1: 네.
0: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1: 아.
0: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게
1: 네,
0: 아니라
1: 네.
0: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래서 더 소음도 많다. 그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0: 맞습니다.
1: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출렁이고
0: 네네네.
1: 이러는 건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워낙 뭐 우리 시총의 뭐 60% 그때 설명하셨죠. 60%를
0: 네.
1: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분석할 때
1: 네.
0: 이익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올해 300조를 번다.
1: 네.
0: 이렇게 올해 실제로 한 380조 벌 거예요. 그냥 300조를 번다고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 네.
0: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을 이익으로 나누면
1: 네.
0: 보통 PER이라는
1: 네.
0: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5배죠. 5배인데 5배가 이제 싸냐 비싸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보통 지난 30년 평균 PER이 한 10배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낮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한 10배 정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는 훨씬 싼 거죠. 이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그러거든요.
1: 네, 네.
0: 미국 S&P 500 지수가 한 20배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싼 거고. 근데 이제 내년도 실적을 또 예상을 하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요.
1: 네.
0: 일단 지금 예상이 500조 벌 걸로 예상하거든요.
1: 500조요.
0: 1500을 500으로 나누면 PER이 3배밖에
1: 네,
0: 안 돼요.
1: 네.
0: 이게 어떤 의미냐면 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3년 후면 시가총액만큼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3년 딱 지나면
1: 네.
0: 이 돈으로. 그러니까
1: 아.
0: 그 정도로 저평가된 거죠.
1: 아.
0: PER 10배면 10년 후에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너무 극단적 저평가다. 근데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게 좀 많은 분들이 근데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이유가 반도체가 그러니까 어느 분들한테 물어봐도 내년에 삼성전자 500조 번다 그러면 안 믿죠. 진짜 500조 버는 거 맞아? 올해 300조 벌 거고
1: 네.
0: 내년에 500조. 왜냐하면 작년에 40조 벌 돈 회사거든요.
1: 그러니까
0: 안 믿는 거예요.
1: 40조에서 500조 너무 네. 큰 그것도 조잖아요. 지금
0: 네.
1: 업도 아니고 좋은데.
0: 맞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150조 벌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300조 버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내년에 500조를 네.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진짜 그렇게 볼까?
1: 네.
0: 이거를 확신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PER이 올라가는데
1: 네.
0: 그래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극단적 저평가는 맞지만
1: 네.
0: 내년에 대한 시각이 과연 진짜 저만큼 벌 수 있나? 지금도 계속 의심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 믿음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1: 네.
0: 그 후에는 결국 적자 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이클이 심하니까.
1: 네.
0: 그런 이제 과거에 좀 약간 트라우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좀 사람들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 좀 그

0: 고평가 받고 있다. 요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내년 실적에 대한 이 두 회사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지 네.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이 두 회사의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 환원 정책인데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요 주가 방향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삼전닉스의 주주 환원책 나와 있는 게 있나요?
0: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1: 네.
0: 뭐냐면 3년 동안 특별 주주 환원을 하고요.
1: 아.
0: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번 돈, 흔히 말하는 현금에서 이제 우리가 설비 투자 같은 것도 하잖아요.
1: 네,
0: 기업들이
1: 네.
0: 이제 그쵸. 그거 빼고 남은 현금을 우리가 보통 잉여 현금흐름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원래 주주 환원을 합니다.
1: 네.
0: 삼성전자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다 돌려줘요.
1: 아, 잉여 현금의 네. 절반이요?
0: 근데 앞으로 네. 돈을 엄청 벌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냐면 삼성전자는 최소 100조 원은 돌려주지 않겠냐. 100조에서 좀 많이 보는 데가 200조까지도 봐요.
1: 네.
0: 200조면은 예를 들면 지금 시가총이 1500조니까 네. 200으로 나누면 7이 나오죠.
1: 오.
0: 그럼 만약에 이걸 다 배당으로 준다고 그냥 네. 단순하게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배당 수익률을 7% 확보하시는 거예요.
1: 그럼
0: 은행 이자의 두 배죠.
1: 전자 주가 상승뿐 아니라 배당
0: 배당까지 한 연 7% 그냥 수익률로 네네.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막강한 돈이고
1: 네.
0: 다만 근데 좀 걱정이 삼성 걱정은 많이들 안 하시는데 네. 하이닉스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1: 지난주에도 하이닉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네.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월화에 사실 하이닉스가 그렇게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1: 네.
0: 왜냐하면 주주환원 진짜 하는 거 맞냐. 그래서 이제 얘기라는 게 뭐냐면 3분기 안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1: 네.
0: 하이닉스가 공시를 해서 저희 3분기 안에 좀 공시를 이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하이닉스가 좀 비교가 되냐면
1: 네.
0: 삼성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표가 있고 경쟁사가 마이크론이잖아요. 미국에.
1: 네.
0: 미국의 마이크론이 저번 실적 발표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의 무려 100%를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1: 100%요?
0: 연말에.
1: 아.
0: 그 얘기를 했고
1: 네.
0: 또 낸드 업체 중에 SSD 만드는 낸드 회사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샌디스크 미국.
1: 샌디스크. 네, 네.
0: 여기도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CEO 투자자의 날을 딱 개최해서 주주들한테 저희도 마찬가지로 잉여 현금흐름의 100%를 드리겠습니다.
1: 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 그냥 인색하긴
0: 하네요. 좀 인색했어요. 사실은.
1: 네.
0: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왜 욕을 먹냐면
1: 네.
0: 안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준다고 하는데
1: 네.
0: 너무 두루뭉실해요. 도대체 얼마를 주고 언제 주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1: 네,
0: 그래서
1: 네.
0: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얼마를 줄지를
1: 네.
0: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소 네. 40조.
1: 40조.
0: 네, 많으면 한 100조 원까지.
1: 이게 잉여 현금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0: 40조면은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 1200조 되거든요. 그 40조만 해도
1: 네.
0: 절대 적은 돈은 아니고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지금 100조 원으로 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요.
1: 네.
0: 이유가 있어요. 나스닥 상장하면서 40조를 받았어요.
1: 아, 나스닥 상장하면서.
0: 40조가 들어왔어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60조가 어떻게 생긴 돈이냐면 이건 네. 이익과 별개예요. 키옥시아라고 미국에 아니 일본의 낸드 회사 있어요.
1: 네.
0: 옛날 도시바죠.
1: 네, 네.
0: 요거 지분 팔아서 60조를 받았어요.
1: 아.
0: 그럼 100조가 생긴 거예요, 그냥.
1: 아, 이미 그냥 뭐
0: 100조가 있어요.
1: 매출 말고.
0: 네,
1: 네. 네.
0: 근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또 지금 올해 이익도 한 250조 벌 거니까.
1: 네, 네.
0: 그렇게 따지면 훨씬 많이 줄 수 있지만 어쨌든 100조 원의 특별 이제 돈이 생겼기 때문에
1: 네.
0: 요거를 주주들한테 줘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통 크게 진짜 100조 원을 줄지
1: 네.
0: 그건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기대하는데 이번 주주 환원은 하이닉스한테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돈 버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1: 네.
0: 인색하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1: 네.
0: 하이닉스는 좀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좀 주주 환원을 했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1: 그러니까 이미 시장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부응하는 주주 환원책을 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은 그 SK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 그 결국 이제 1분 남겨두고
0: 네.
1: 자정 1분 남겨두고 재산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현금 9,440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줘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 일단은 사실 근데 사실 하이닉스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1: 네.
0: 이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SK를
1: 네.
0: 지배하는 거죠. SK를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밑에 SK 스퀘어가 또 있고요.
1: 네, 네, 그렇죠.
0: 그 밑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버는 돈이 그 어떻게 보면 SK

0: 로 바로 가지 않고요. 스퀘어를 통해서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3단 좀 중복 상점 구조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1: 네.
0: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9,440억 원을 지급한다면 네. 최태형 회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하고. 왜냐하면 네.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면 네, 네. 지분율이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담보대출 가능성이 있고
1: 네.
0: 또 자회사 중에 SK 실트론 있거든요.
1: 네.
0: 반도체 동그란 웨이퍼 만드는데 요거 지분 29.4% 갖고 있어요. 요걸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걸
1: 아.
0: 팔면 한 9,600억 되거든요. 요것도
1: 아.
0: 가능성이 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좀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거 어차피 이거 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 돈이니까
1: 네.
0: SK 배당을 늘리는 거죠. 배당금을 많이 내면 이제 최태원 회장도 배당을 많이 받아서
1: 아.
0: 그 돈으로 내면 되니까 네. 그러면 네. 주주들한테는 좋죠, 사실은.
1: 결국 주주환원 체크 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0: 근데 이게
1: 네.
0: 하이닉스가 어쨌든 주주환원을 많이 해서 배당을 주면 그게 SK 스퀘어로 올라가죠.
1: 네.
0: 그러면 SK 스퀘어가 그 돈을 받아서 스퀘어도 또 배당을 늘려요. 그러면 SK로 또 올라가죠.
1: 네.
0: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긴
1: 아.
0: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최태원 회장한테 일단 재원 마련에는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여러 면에서 하이닉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 이제 빌 게이츠 방안인데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창업자라고 하는데 테라파워는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회사예요?
0: 원전 회사예요. 원전.
1: 원전이요? 네. 아, 뭐 빌 차세대. 게이츠가 네. 원전 회사를. 네.
0: 네.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앞으로 좀 만들 회사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원전은 아니고 SMR이라고 하는데 소형
1: 아.
0: 모듈 원자라고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우리는 뭐 사진 같은 데 보면 원전이 엄청 크잖아요.
1: 그쵸.
0: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엄청 줄인 크기, 굉장히 작은 크기의
1: 네.
0: 이제 모듈 형태로 만든 그런 하나의 원전인데
1: 네.
0: 아직 어느 미국에선 상용한 이력이 없어요.
1: 우리나라도 어떤. 아직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빨라야 2030년이다 상용화가.
1: 아.
0: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지금.
1: 네.
0: 그래서 그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테라파워고 이 테라파워를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걸로 유명해서
1: 네.
0: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한국에 1년 만에
1: 네.
0: 방한을 해서 원전 관련한 이제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근데 테라파워가 좀 특이한 게 이 원자로를 물이 아닌 소금으로 냉각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은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원전은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원전은 물로 냉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끓지 않게 하려고 압력을 엄청 올려요.
1: 어.
0: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안 끓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압력을 높인 고압에서 시작을 하는데
1: 네.
0: 이 압력이 세면 또 큰일 나죠 사실은. 근데 나트륨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소금은 네. 액체 나트륨이에요. 소듐이라고 하는.
1: 액체 나트륨. 네. 네.
0: 근데 이 나트륨은요 880도에서 끓어요.
1: 아~
0: 물은 100도니까
1: 그러니까
0: 엄청나게 높은 데서 끓으니까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거의 우리 그 상압 1기압에서 그냥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열도 되게 잘 빼줍니다.
1: 아~ 네, 이렇게 훨씬 효율성이 네, 있는
0: 효율성이
1: 거네요.
0: 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다만 나트륨의 좀 단점이 있는 게 물이나 공기를 만나면 또 격렬하게 반응을 한대요.
1: 아~
0: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없는 건 아니에요.
1: 그건 좀 위험할 네,
0: 그거를 좀 이제 잘 어떻게 컨트롤하냐.
1: 아~
0: 그래서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좀 굉장히 네.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1: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왜 우리나라를 찾았을까 이거예요.
0: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원전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이 인프라 갖고 있어요.
1: 네.
0: 젠슨황도 한국에 자꾸 오는 이유가
1: 네.
0: AI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으면 우리나라 메모리나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 네, 네.
0: 이제 우리는 원전도 인프라가 많아요.
1: 그러니까
0: 미국은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1: 네.
0: 원전 설계는 잘하는데
1: 기술도 그, 많이 떨어졌다.
0: 맞아요. 예, 제조업이 중요한데
1: 네, 네.
0: 그런 게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 같이 또 SMR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죽이기나 건설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이런 기업들과 같이 좀 협력을 하겠다.
1: 아.
0: 아마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1: 네.
0: 실제 이제 SK그룹이 테라파워 2대 주주거든요.
1: 아 그래요?
0: 지분을 이미 투자해놨어요.
1: 네,
0: 한 2022년도에 3,500억 정도를 테라파워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1: 아.
0: 벌써.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또 온 이유는
1: 네.
0: SK그룹과의 또 협력도 있겠죠.
1: 어.
0: 네, 그래서 저는 한국과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 네.
0: 테라파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제 SMR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뭐 현대건설, SK그룹이 이제 지원을 해줘서 아마 같이 좀 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AI 요 시대에

0: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과의 이 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런 게참 저도 이제 큰 그림을 보면
0: 네.
1: 미국이 그리는 AI, AI는 사실은 이런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먼저. 그리고 미국은 또 제조업도 육성하기를 원하죠.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무조건 파트너인데 이게 주가가 폭락하면 이런 게다 가려져 버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0: 네.
1: 어쨌든 이건 주가랑 상관없이 지금 현재 사실이잖아요.
0: 네.
1: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큰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관련한 뭐 원자력 관련 기업은 어떤 것들이
1: 아까 이제
0: 있을까요?
1: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원자력 이제 주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0: 네.
1: 두산 에너빌리티. SMR 사업하려고 이미 지금 공장도 지금 짓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28년 하반기에 완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
0: 네.
1: 그다음 이제 원자로를 담는 용기도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중공업 그룹이 또 만들고도 있다고 하고, 현대건설은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지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설계, 조달, 시공하는 그런 사업들도 경험이 많아서
0: 네.
1: 아마 미국이 원한다면 현대건설이 또 직접 지어줄 수도 있고, 아까
0: 네.
1: 말씀드린 SK그룹 이미 지분을 투자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선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0: 네.
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엔 경제의 염승한 LS증권 이사였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바의 Sleeping Through My Fingers 들으면서 오늘 주말엔 CBS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미래였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CBS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0: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1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이 마침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죠. 근데 정작 8월 15일 당일에는 온 나라가 무척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비로소 온 땅에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반대로 두려움을 느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광복일의 풍경,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상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라디오도 한때는 인류의 첨단 기술이었고, 또 지금은 반도체니 우주 로켓이니 새로운 첨단 기술이 있듯이 거의 100만 년 전 이 땅에도 인류의 첨단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먹도끼인데요. 인류사 통틀어 초장기 베스트셀러라는 주먹도끼. 왜 위대한 도구이고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전국선사박물관 전 관장이신 이한용 고고학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지금 바로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7번째 페이지. 빛광의 날일, 빛을 다시 회복한 날, 광복일과 이름부터 비슷한 박광복일, 아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1945년 8월 15일 광복일이죠. 우리 민족이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날일 거라고 쉽게 짐작을 합니다만, 하지만 8월 15일 그 날과 또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잡지사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은 광복의 기쁨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일 직후의 그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사실들이 있나 보네요.
4: 네, 일단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 1949년부터 국경일 제정을 하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었고, 그 전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된 날이었습니다.
3: 광복이라는 말도 쓰긴 썼죠.
4: 광복이라는 말은 당연히 있었죠.
3: 예.
4: 해방과 광복을 같이 썼었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군대 이름이 광복군.
3: 아, 그렇죠.
4: 이었으니까 그 말은 같이 썼습니다만은 지금 쓰고 있는 광복절은 이제 이름으로서는 49년부터고, 45년부터 48년 사이에는 해방이 된 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한 날,
3: 네,
4: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해방이든 광복절이든 뭔가 막 사람들이 터지자 밀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3: 환호하고
4: 했던 그 느낌의 장면들을 8월 15일에 딱 대입을 시키는데,
3: 네,
4: 만약에 시간을 빡 돌려가지고 8월 15일 딱 현장 가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조용할 거라는 거죠.
3: 당황스럽군요.
4: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3: 네,
4: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환희를 외칠 때 누군가가 두려운 눈으로 그 환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3: 두려운 눈으로?
4: 그렇죠.
3: 누가요?
4: 한반도에서 지배자 노릇을 했던 일본인들.
3: 아, 일본 사람들은 이제 두렵겠죠.
4: 그렇죠. 왜냐하면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세계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인식을 했는데,
3: 네,
4: 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사람들은 환호를 해도 되나? 라고 고민을 했겠지만,
3: 네,
4: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3: 이제 우리 큰일 났다.
4: 라는 생각들을 같이 했을 거라는 거를,
3: 그렇죠,
4: 보면은,
3: 예, 예,
4: 그런 면에서 이제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그러니까 문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뭐

0: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날짜 당시의 모습들을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조금 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뒤를 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누굴 스토킹? 네. 네.
0: 그렇죠. 스토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8월 15일 전후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진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1: 아, 여운형 선생의 뒤를 따라가 보면 네. 8월 15일 전후의 사정을 좀 내막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0: 네. 여운형 선생은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정보망을 가장 넓게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년 전 1944년 8월 달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라고 하면은 뭐 독립, 광복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네. 건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1: 44년에요?
0: 44년에. 1년 전에. 1년 전에. 그러면 이 건국이라는 말은 독립은 당연한 거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단체로서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독립운동 단체들을 쭉 지하로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네.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각 지역의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1: 네.
0: 45년 이제 8월 즈음에는 단파 방송을 계속 들었다고 해요.
1: 단파 방송.
0: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영어 네. 를 잘하셨으니까 여운형 선생이
1: 예.
0: 그 영어로 된 지금 그 전황을 계속 듣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월 10날 즈음에는 아마 추정컨대 아 일본 망했겠구나
1: 그때는 감이었다.
0: 예, 왜냐하면은 8월 10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 그러니까 1945년 7월 20달 26일에 있었던 포츠담 선언을 그 일본이 수락한 상황이었고 그 내용들이 각 그 일본 외교관들의 그렇죠. 통보되던 시기였습니다.
1: 8월 10일이면 원폭 다 떨어지고
0: 9일 다음 날.
1: 그렇죠. 그리고 네. 포츠담 선언 수락하고
0: 네. 예, 예,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8월 10날부터 아마 14일 정도는 아 이거 이제 어느 시기가 될 거지라고 하는데 14일 저녁에 조선 총독부에서 예. 따르릉 하고 전화통이 오는 거예요. 엔도 정무총감인데 정무총감은 좀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당시 조선 총독부의 1인자가 총독이잖아요.
1: 아베 총독.
0: 예, 아베 노부유키.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그 직무를 못 보고 있었어요.
1: 아, 예.
0: 그럼 2인자가 누구냐면 정무총감이에요.
1: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다고요?
0: 그렇죠.
1: 아, 14일 저녁에.
0: 14일 저녁에.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아침에 제 관저에서 봅시다. 필동에. 지금 한국에 집 있는 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다음에
1: 아, 그렇죠.
0: 총독부에서 온 전화.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나한테 부탁하는 거네? 라는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1: 이미 14일 전에 네. 전화를
0: 그래서
1: 받으셨을 때.
0: 전화 받고 나서부터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면서 15일 아침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뭔가 좀 긴장감이 생기네요. 이분 뒤를 밟길 잘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총독부가 왜 여운형 선생 보자고 한 겁니까?
0: 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해방이 된 날이지만 동아시아 전체에 급격한 인구의 이동이 있을 가능성을 만들어준 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패망한다라는 네. 하나의 이제 사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떤 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각 지역의 식민지 지배지라고 또는 관계지라고 나가 있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그 인구가 무려 700만, 800만입니다. 당시 일본 인구가 7천만이거든요.
1: 해외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0: 네.
1: 700만이나 됐어요.
0: 네. 한반도에도 한 90만, 92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반도 인구에 비하면 2%, 3%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무력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의 신변은
1: 굉장히 불안해지죠.
0: 위험하고 불안해지는 거고 그들이 단순하게 공존했던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 군림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피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누군가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1: 아하.
0: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유명세와 그 사이 업적들이 있는 사람.
1: 심지어 1년 전에 이미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던.
0: 그래서 밑에 조직을 지하 조직을 만들고 있었던. 이 사람이면 적절하겠다고 싶어서 여운형 선생에게 전화를 했을 거고.

0: 한국에는 일본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1: 그렇죠.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러나기 위한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지식인 또는 조선의 명망가에게 협조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선총독부 안에서 했을 거고요.
0: 근데 여운형 선생도 어쨌든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인데
1: 그렇죠.
0: 그걸 순순히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운형 선생의 생각은 몇 가지가 있죠. 만약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조선총독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일본인을 안정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올
0: 그렇죠.
1: 수
0: 거기까지
1: 있도록
0: 생각을
1: 해야
0: 해야죠.
1: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0: 좋을 게 없다.
1: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라고 볼
0: 15일
1: 수가.
0: 아침에 만난 거죠.
1: 그렇습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1: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판이 이루어지는데 영영 선생님 딱 그냥 생각을 하고 가신 것 같아요. 5개 조항을
0: 5개 조항.
1: 수락해라. 엔도 정무총감한테.
0: 뭡니까 그게?
1: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신변 안전이나 조선총독부의 어떤
0: 그렇죠.
1: 관리 문제를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경제범 석방해라. 지금
0: 지금
1: 서대문 형무소 경성
0: 경성에 있는
1: 간무소 형무소에 있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상결치 식량 확보해라. 지금 문제가 생기면
0: 3개월치 식량
1: 식량을 각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수출하지 말고 갖고 있어라. 그다음에 치안 유지 활동 우리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고, 그다음에 청년을 우리가 조직을 할 거다. 조선 청년들을 한국 청년들을 조직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고, 그리고 일본 노무자들이 건설 사업에, 왜냐하면은 파괴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새로 지으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역할이
0: 기술로
1: 필요하니까 그들도 그대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라.
0: 일본 노무자들이
1: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엔도 정무총감은 모두
0: 수락한다.
1: 수락합니다.
0: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얻을 게 크기 때문에.
1: 그렇죠.
0: 광복일인 8월 15일 당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민중의 분위기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날로 가면 생각보다 조용했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그 정무총감 관저에서는 긴박한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8월 15일 정오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단 뭘 기다려야 되냐면 그날 일왕의 특별 방송이 있을 거다.
0: 라는 게 예고가 됐나요?
1: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일본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8월 14일까지도 일본군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곳곳에서 방송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한국에서는
1: 예,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그러니까 8월 15일 방송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중대 변화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 약간 촉이 있는 일본인들은 아, 패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모두 8월 15일 하루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0: 그랬겠네,
1: 만약에
0: 진짜.
1: 이 상황에서 혹시 이게 지금 일본이 패망한 게 아닌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독립 만세, 해방 만세를 외쳤다가는
0: 그렇죠.
1: 잡혀갈 수 있잖아요.
0: 아직 그 통치기관이 버젓이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8월 15일 당일은
0: 일본인, 한국인 다 눈치만 보고 조용하게.
1: 이제 큰 변화는 있었다, 오늘. 이것만 확인하는
0: 근데
1: 거예요.
0: 질문이, 아까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정보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 며칠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일반 조선인, 그 한국인들도 대략적인 그 짐작은.
1: 짐작은 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짐작은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거리에 뛰쳐나갈 정도까지는 뭔가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15일은 조용하게 지나가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 만세와 환호의 순간은 언제 시작된 거죠?
1: 이제 8월 16일 아침.
0: 16일 아침에.
1: 일찍 갑니다. 여운형 선생이 어디로 가냐면 서대문 형무소하고 경성 형무소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범 경제범 석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간수가 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가 와서 열쇠를 열고 그 그러니까 그 수영복 그대로 감옥에서 입은 옷 그대로 뛰쳐나와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의 사진에 우리가 알고 있는
0: 저
1: 널리
0: 근현대사
1: 지금
0: 교과서에서 본저
1: 그래
0: 사진.
1: 저기 전차가 가다가 멈춰 있고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저게 이제 무학재 넘어가는 전차였을 텐데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함성이 공덕동에서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이제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오늘 강연회가 있다. 1시에 휘문중학교 지금의 안국동 그 현대사옥 그 자리에서 강연회가 있다. 누가 하느냐? 여운형 선생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0: 태극기 흔들 시간이 없잖아. 만들 시간도
1: 없고.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그냥 옷 그대로 나왔고, 다만 3.1 운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네. 3.1 운동은 그때 고종의 국장이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다면, 네. 저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흰 옷도 있고, 검은 옷을 입는 맞다. 이런 상황들이
1: 조금. 저기서 제일 앞에 그 고개 뒤돌아보고 계신 여성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저분 표정이 너무 좋아요. 포토제닉이에요.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아, 참, 얼마나 저 살아있습니다, 표정이.
0: 네. 예.
1: 16일에 아침부터
0: 네.
1: 그런 감격과 환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건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 흐름이 오래 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0: 네, 일단은 이거는 더 오래 가게 될 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는 오후 3시에 아. 안재홍 선생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맞이했다라는 거를 라디오 방송을 세 번 재방송을
1: 라디오 방송으로
0: 네.
1: 공식 확인이죠.
0: 공식 확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서 뛰쳐나오는 그 장면은 8월 16일 오후 4시 이후 5시 그 즈음에 이제 시내하면서 이제 근데 그때 외쳤던 구호가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1919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서울 아닌 지역에도 금방 퍼졌겠죠.
0: 라디오가 나왔으니까.
1: 그쵸, 라디오가 나왔으니까. 네. 예.
0: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복을 맞이했고 세상이 뒤바뀌었고 그러고 각 그 공공기관들의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8월 16일, 17일 날 이제 17일이 되겠죠. 네. 17일 날 그 학교에 있었던 그 막 그 평소에 교사들을 괴롭히던 일본어 안 가르친다고
1: 네.
0: 교장이 한국인 교사한테 와서 내가 평소에 그대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태세 전환.
1: 그렇죠, 태세 전환.
0: 그다음에 이제 네. 공공기관 사장은 보통 출근을 안 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장실을 점거를 하고
1: 야.
0: 이런 방식이 이제 17, 18일 날.
1: 일장기는 당연히 다 내렸겠죠.
0: 당연히 내리는 거고요.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차를 타고 도망가야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거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부산, 목포, 그다음에 여수 이런 데는 그 밀항선들이 그 부쩍 16, 17, 18일 날 늘어나면서 야.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1: 네.
0: 이제 광복 해방의 순간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미 군정이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0: 미 군정이 들어오는 거는 네. 9월 달에 들어오게 되는데
1: 9월에?
0: 문제는 8월 20일에 먼저 조선총독부에 통보가 옵니다.
1: 뭐라고요?
0: 현상 유지해라.
1: 미 군정이 조선총독부에?
0: 네. 그러니까 그 HQ가 지금 도쿄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도쿄의 그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총독부에 앞으로 항복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복이 9월 2일 날
1: 네.
0: 요코하마에 있는 미주리에호 함성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1: 네.
0: 그때까지 조선총독부는 현상 유지해라.
1: 8월 20일이면 조선총독부에 아직도 아베 노부유키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전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이 되는 겁니다.
1: 아.
0: 그렇지만 전 조선총독에게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식이 관공서를 통해서 다시 퍼져나갑니다.
1: 예, 예, 예.
0: 그랬더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관공서에 다시 일본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 아, 다시 며칠 만에?
0: 네, 며칠 만에.
1: 한 3, 4일 만에.
0: 방송국에 다시 일본인 기술자들이 들어와요.
1: 와.
0: 그러니까 8월 한 20일부터 9월 한 2일까지는 또 이게 뭐지?
1: 한국인들은 다시 또 불안해질 수 있죠.
0: 그렇죠.
1: 일본이,
0: 해방이
1: 진짜.
0: 됐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분명히 바뀌긴 했지만
1: 네, 네.
0: 일본인들이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분위기가 이게 뭐지?
1: 슬금슬금 다시 나타나고
0: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때 이제 이때 이제 냉전이 시작되면서
1: 네.
0: 미국과 소련이 이제 기싸움을 하잖아요.
1: 예.
0: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미국하고 소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냐면은
1: 네.
0: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이 통치한다.
1: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이 통치한다.
0: 그런데 네. 그때 소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이 러시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1: 예.
0: 그래서 류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얼빈 같은데.
1: 아, 중국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0: 네. 그래서 예. 만주는 우리가 이익을 챙긴다.
1: 네.
0: 그러니까 점령한다까지는 아니지만
1: 네.
0: 왜냐하면 얘가 중국 땅이기 때문에
1: 네.
0: 장제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이익은 우리가 챙긴다.
1: 예. 예. 예.
0: 그럼 중요한 게 중립지대가 한반도잖아요.
1: 그렇죠.
0: 이 한반도라는 아. 중립지대를 어떻게 할 건지를 8월 10날 정도까지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가 8월 한 10날에서 15일 어느 순간에 보통 한 11일로 알려져 있는데
1: 예.
0: 38도선을 긋자.
1: 그때 분할선이 생긴 거예요.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분할에 대한 의미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부터 어느 정도 얘긴 됐지만
1: 네.
0: 그때는 분할.

0: 특별에 대한 얘기가 됐지 38선 얘기는 없었어요.
1: 광복일 전에 이미
0: 한 4-5일 사이에
1: 그때 38선 개념도
0: 그렇죠. 왜냐하면 38선이 그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일본인들에 대한 무장해제선이면서 미군과 소련이 들어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령선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요게 그때 확보가 됐으니까 미 군정으로 볼 때는 일단은 조선은 조선총독부가 네. 현상 유지를 해라. 미군이 들어가고 네. 소련군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항복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선한테 항복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항복해야 된다? 미군과 소련한테 항복을 해야 된다.
1: 그렇죠.
0: 예, 네. 이렇게 하고 연락을 한 겁니다.
1: 미 군정, 소련 군정이 들어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예, 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만 90만 명.
0: 맞습니다. 한 92만 명 정도로 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주 일대 13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요 탈출 통로가 한반도였어요.
1: 네.
0: 그렇게 이 숫자는 수시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45년 어느 시기로 그냥 딱 정했을 때 한 9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 네.
0: 이 가운데 이제 38선 이남에 한 60만 정도가 있었고 38선 이북에 한 32만 정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미 군정이 관할하는 일본인들은 네. 요 기준으로 따르면 한 60만 정도를 관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1: 유동적이다.
0: 네, 유동적으로 네. 바뀐다고 볼 수가
1: 아까
0: 있습니다.
1: 아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 많은 수의 일본인들이 한 번에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일왕의 그 항복 이후에 다 어떻게 됩니까?
0: 일단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이제 미 군정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
1: 예.
0: 그러니까 미 군정이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 급격하게 뭐 귀국하고 싶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이 이제 일본의 항복을 받기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른바 점령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1: 아, 예.
0: 그러면서 점령지의 민간인들은 어떻게 할 거며 군인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니까
1: 3년 전부터.
0: 네. 와, 예. 그러면서 한 45년 즈음에는 대략의 결정이 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군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맞으니까 한반도하고 일본 본토를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의 영토를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혼슈를 비롯해서 네 개의 큰 섬과 그 주변의 작은 섬을 일본 영토로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은 일본 영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시기 조절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처음에 한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볼 때는 그건 서두를 일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이기도 하지만.
1: 45년 4월 5월이요?
0: 네.
1: 예, 예, 예.
0: 그런데 한 7월 8월 넘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세부 정보들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1: 네.
0: 이제는 바로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미국은.
1: 그런데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한국 쪽에 이제 그러니까 밑에 여론조사 같은 걸 했었나 봐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일본인한테 감정이 너무 안 좋다 한국인들이.
1: 아, 당연하죠.
0: 그러면 예. 여기 그냥 놔두면 이거 충돌 벌어지면 미 군정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퇴거시키는 게 맞다라는 이 원칙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는
1: 네.
0: 한반도하고 일본 본토를 분리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인 한국인들이 있으니 일본인들을 빨리 퇴거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1: 네.
0: 된다라는
1: 네.
0: 부분들이 있었고
1: 네.
0: 그럼 이제 원칙은 뭐냐면 군인은 무조건 뺀다.
1: 아, 그래야죠.
0: 네, 그래서 한 90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정도가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을 먼저 무조건 그래서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제 일본 본토로 귀환을 시키고
1: 네.
0: 그다음에 민간인들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주요 관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는데 이제 전기 건설, 수도 이런 기술자들은 현상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인들이 받기 전까지는 이들은 유지를 해서 이들이 맨 마지막에 귀환하는 것들을 해서
1: 네.
0: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1: 예.
0: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이 적국이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적국이 점령하고 있던 점령지의 재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몰수가 원칙이에요.
1: 미국이 몰수라는 거죠.
0: 미국이 몰수하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몰수하는
1: 그렇죠.
0: 거고
1: 예, 예.
0: 이게 원칙인데
1: 네.
0: 이것과 관련해서 조선 총독부 안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안에다가 이거를 조사를 시킵니다. 미군정이.
1: 아,
0: 네. 니네 재산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1: 민간인들도?
0: 민간인 그래서
1: 일본인
0: 그러니까 일본 네. 기업 그다음에 네. 일본 정부
1: 예.
0: 그러니까 총독부죠.
1: 예.
0: 그다음에 민간인까지.
1: 어.
0: 그래서 민간인들은 각자 이제 제출을 하는 거.
1: 아, 예, 예, 예.
0: 를 해서 예. 지금 이제 대장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거를 쭉 조사를 해요.
1: 네.
0: 그랬더니 한 기업

0: 정부 민간 합쳐서 민간이 한 7억 불 정도 되는데 한 당시 기준으로 한 52억 불 정도.
1: 당시에 52억 불.
0: 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을 때 1년 예산의 9배 정도.
1: 와, 진짜 많네요.
0: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업 정부는 적국이기 때문에 점령지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럼 그냥 몰수하면 돼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뺏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정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근데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7억 불이에요.
1: 아, 그거는 안 되나요? 예.
0: 왜냐하면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재산은 몰수하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게 그 국제협정에 적용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국제협정대로 1945년 9월 달에 포고령 2호를 발표할 때는 민간 재산은 제외를
1: 아,
0: 시켰다가
1: 7억 달러는 빼줬다.
0: 빼줬다가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하고 한국 독립운동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들의 재산이 어디서 나왔느냐?
1: 우리한테 수탈한
0: 우리한테
1: 건데. 어,
0: 수탈하고
1: 그렇지.
0: 우리를 군림하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명확하게 적국이긴 하지만 묘하게 지금 전쟁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일본 민간인의 재산도 몰수하는 걸로 12월 달에 법령이 다시 추가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그한석달 사이에 약간의 혼란이
1: 두번
0: 있었는데
1: 바뀌었네요.
0: 이때 일본인들 상당수가 자기 재산을 본국으로 빼돌립니다.
1: 빼돌린 거죠, 이거는.
0: 이때.
1: 그냥 못낸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아, 그러네요. 우리가 아는 8월 15일 그 만세의 함성은 좀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고, 광복 그날의 진짜 풍경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아홉 번째 페이지. 자, 오늘은 전국 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이 고고학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주먹도끼를 도구로서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기술이었던 주먹도끼. 원시인들은 이걸 어떻게 썼고 또 인류 진화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한용 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원시인이라는 표현은 써도 되는 표현인가요?
1: 근데 제가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 왜냐하면 원시인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그 희화적으로 이렇게 막 뭐 바보짓하고
0: 만화에 나오는,
1: 예, 그래서 네. 그냥 구석기 사람 혹은 고인류 이렇게 고인류? 말씀하시는 게 더 괜찮을까
0: 싶습니다. 고인류. 네네. 자, 오늘 저희가 도구로서의 주먹도끼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주먹도끼를 쓰기 시작한 시기를 전체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일단 주먹도끼는 뭐 한 16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뭐 올바이고즈라든지 뭐 갈라파고스 이런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석기를 만들었던 게 한 300만 년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100만 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석기를 만들려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이게 한 400만 년 전에 두 발로 일어섰고 100만 년 정도 지나서 손으로 석기를 처음 돌조각께서 만들었고 거기서 또 100만 년, 150만 년 지나가지고 이 주먹도끼를 만들게 됐고 주먹도끼는 거의 한 100만 년, 150만 년 이상 초장기 베스트셀러고 예.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마치 뭐 두 발로 일어선다든지 불의 사용이라든지 바늘을 발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뭐 버금가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굉장히 인류 진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 바로 주먹도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도구라는 게 고고학이나 고인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역사에서 시대 구분을 할 때 도구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고학에서 시대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도 굉장히 뭐 선명하게 구분된 게 덴마크의 고고학자 뭐 톰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는 두드러 깨서 만들고 신석기는 갈아서 만들고 아, 예.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뭐 큰 뭐 뭐라고 그럴까요? 큰 뭐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잘 통용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도구 혹은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원재료.
0: 네.
1: 그래서 요새 뭐 플라스틱 시대라든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나오고
0: 미래 인류는 네네네. 우리를 플라스틱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삶의 도구로서 사실은 나무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뭐 호모 뭐 사피엔스 호모 뭐뭐뭐 많잖아요. 인류 중에 주먹도끼를 썼을 때의 그 고인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0: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호모 에렉투스
1: 호모
0: 때부터
1: 에렉투스.
0: 주먹도끼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1: 네.
0: 이 석기를 처음 만든 게 제가 아까 300만 년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석기를 만들 그 당시에
1: 네.
0: 뭐 굉장히 여러 고인류들이 이렇게 같이 뭐 모여 살았을까? 하여간 같이 살았습니다.
1: 아,
0: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1: 네.
0: 근데 결국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호모 속.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들은 계속 진화를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1: 네.
0: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고 석기를 만들지 못했던 고인류들은 멸종. 그래서
1: 아하.
0: 이 석기 한 조각을 돌 조각을 떼어낸 그 순간 아니면 어떤 그 사건 그런 것들이
1: 예.
0: 여러 고인류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뭐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쯤에 지금도 뭐 환경 변화 때문에 난리잖아요.
1: 그렇죠.
0: 굉장히
1: 예.
0: 중요한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동안에 먹을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식물 열매도 뭐 식물성 나무 열매 편하게 따먹었었는데
1: 네.
0: 나무 열매 숫자도 작아지고 점점점점 딱딱해지고
1: 네.
0: 뭔가 생존에 이제 어떠한 그 긴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1: 네.
0: 두 급으로 갈립니다. 우리 호모 하비리스 계통의 호모족들은 석기를 만들어서 그동안 먹을 필요가 없었던, 먹을 수가 없었던,
1: 네.
0: 우리가 개가 풀 뜯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1: 배고프면 그래도
0: 그러니까
1: 먹겠죠.
0: 얼마나 그것을 개가 풀을 먹고 살게 되는 과정이 말이 쉽지, 얼마나 그게
1: 그럼요,
0: 복잡하겠습니까?
1: 그럼요.
0: 그래서
1: 예.
0: 정말로 그 생명의 어떤 생존의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석기를 만들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서 살아남았던 그룹. 이게 이제
1: 호모
0: 호모,
1: 하빌리스
0: 예, 그렇죠.
1: 계통.
0: 호모
1: 예.
0: 속이고. 이 파란트로프스 뭐 보이세 뭐 이런 식으로 파란트로프스도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랬나요? 그분들께서는 이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먹고 버티자. 그래서 열매가 딱딱해지면은 이빨을 막 키워요. 그 근육 붙여서 막 뜯어먹고 나무 껍질 막 벗겨먹고. 그래서 우리가 너트크래커 맨이라는 뭐 별명도 있는데 자기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 피지컬을 좀 바꿔보자.
0: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문화적인 진화를, 석기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진화한 그룹들은 살아남았고, 막 머리통에 막 근육을 붙이고 이빨을 키웠던 그런 이제 그 파란트로스를 비롯한 고인류들은 결국 멸종, 체질적으로 적응했던 사람들은 멸종을 했고, 그래서
1: 고인류 중에 호모가 붙으면 도구를 쓴 사람들입니까?
0: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1: 아, 그럼 그 도구를 쓴 수많은 고인류 중에 어떻게 또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0: 제가 호모,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라는 뭐 책도 썼었는데요.
1: 아,
0: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1: 예.
0: 그 원인이야 굉장히 많겠죠. 이유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뭔가 호모 사피엔스들이 우리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1: 네.
0: 사회적인 정보망이 훨씬 촘촘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1: 사회적인 정보망이
0: 네, 그래서
1: 촘촘했다.
0: 뭔가 이렇게 서로 협동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사회를 더큰 사회를 어떤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1: 소통 능력이
0: 네, 그렇죠.
1: 뛰어났겠네요.
0: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고고학적인 유물 하나를 딱 꼽으라면은
1: 예.
0: 놀랍게도 바늘을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늘.
1: 아, 호모 사피엔스의 강점은 바늘에
0: 귀
1: 있었다.
0: 있는 바늘, 귀,
1: 귀
0: 구멍
1: 있는
0: 뚫려.
1: 거.
0: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우리가 아주 그 짧게 설명하면은
1: 예.
0: 머리는 점점점점 커지고 석기는 점점점점 작아졌다.
1: 예.
0: 혹은 점점점점 추운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네.
0: 네안데르탈인들은 송곳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마 지금까지 귀 있는 바늘이 발견됐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귀 있는 바늘로 옷을 촘촘하게 꿰매 입었던 사람들이랑 송곳으로 나름 뭐 꼬맸지만 얼기설기한 사람이랑은

0: 흉난설 찬바람을
1: 그렇지.
0: 막는 보온 기능이 완전히 달랐다.
1: 생존력의 차이가.
0: 그렇죠. 그래서 귀 있는 바늘이 소위 말해서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귀 있는 바늘을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1: 귀 있는 바늘이요? 만들려면요?
0: 저? 석기가 필요하죠. 구멍을 뚫는 석기가 필요하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아무리 뛰어난 도구지만은 이걸로 구멍을 뚫을 수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게 4만 년을 전후한 그때서부터 석기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하면 나노 기술에 비견된 그래서 우리가 찌르개라고 하는 세기계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석기들을 예.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구멍을 뚫죠. 그래서 이게 석기 얘기가 사실은 밤을 새워서 얘기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은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1: 그러네요.
0: 도구를 예.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예. 이게 수만 단계 쌓이면 스페이스X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이 바늘구멍이 대단한
0: 그렇죠.
1: 거네.
0: 이 야. 별것 하나 보이는 이런 돌조각 네. 하나에서부터
1: 네.
0: 우리가 우주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고 결국은 그 뼈로 만든 아니면 그 사슴 뿔 같은 걸 갈아서 만든 뾰족한 송곳에
1: 네.
0: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된 능력.
1: 그 기술.
0: 그 기술이 바로 결국 인류의 생존을 갈랐고 여기서 좀 더 굳이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1: 예, 예.
0: 그 세기계 있잖아요. 세기계.
1: 세기계. 예.
0: 세기계로는 바늘에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1: 뭘 새겼겠죠.
0: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 사슴뿔을
1: 예, 깎아서. 진짜 예술 목적으로요?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크놀로지랑 예술이랑 뭐 아트 테크놀로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굴벽화도 그 당시 최고의 화학기술의 결정판이거든요. 물감을 만들어야
1: 썼으니까요.
0: 되니까.
1: 예.
0: 그래서 결국은 석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네. 능력이
1: 네.
0: 결국은 예술활동까지도 연결됐고 네. 예술활동이란 결국은 창의력이잖아요.
1: 네.
0: 그 창의력에 발현하는데 결국은 석기를 처음 만들었던 능력이 연결되는 거니까
1: 야, 재밌다.
0: 이게 막 뭐 그냥 굴비 두루 엮듯이 계속 연결되는 얘기들이 사실은 네. 구석기 시대 인류 진화와 석기의 진화 얘기가 되겠습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수십만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썼던 주먹도끼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잡지사 최초로 두개골을 가져오셨어요. 이 두개골은 왜 가져오셨어요?
0: 아, 예.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게 CBS 제가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0: 제가 네. 뭔가 이게 뭐 외부 강연할 때 쓰는
1: 방식이긴 한데 이 두개골은 실제 그 당시 두개골 아니죠?
0: 실제 그 당시의 두개골은 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것을 이제 캐스트로 해서 우리가 예. 1차 캐스트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석기 뭐 캐스트인데요.
1: 예, 예. 인류의 두개골이죠.
0: 제가 그랬죠. 예. 인류의 진화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머리는 점점 커지고 물론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뇌 용량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는 점점 커지고
1: 네.
0: 석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시면 손가락보다 작은 석기들이 있잖아요.
1: 아, 머리는 커지고 석기는 작아진다.
0: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머리로 한번 딱 보시면은 실제로 300만 년. 그다음에 이건 뭐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 아, 예, 예.
0: 이건 주먹도끼 만들었던 호모 에렉투스.
1: 네.
0: 이건
1: 그리고
0: 접니다. 그래서
1: 네.
0: 여기서부터 저까지 오기가 한 300만 년 걸리고
1: 네, 교수님까지 가기가
0: 그렇죠. 예. 그리고 최초의 석기 돌조각 하나에서부터
1: 네.
0: 오늘날 휴대폰 스페이스X까지 300만 년 걸렸던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이 과정 중에
1: 네.
0: 하나 진짜 그 석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재밌는 얘기가 이걸 보시면요.
1: 네네.
0: 머리가 점점 커졌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두개골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머리 사이즈를 뭐 자기 신체에 맞아야 되니까
1: 네. 뇌도 커지겠죠.
0: 커질 수는 없는데.
1: 예, 예, 예.
0: 어떤 작전을 쓰냐 하면은 이 턱을 쭉 집어넣는 작전을 씁니다.
1: 그럼 뭐가 좋나요? 예.
0: 이 안에 뇌 용량이 내부 면적이 커지죠.
1: 아, 턱을
0: 안으로 집어넣고
1: 예.
0: 앞이마를 뚝 세워서 전두엽을 세워서 이 두개골 뼈 안에
1: 예.
0: 뇌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키우는 작전으로
1: 예.
0: 진화가 점점 되는데 이 턱을 안으로 쭉 집어넣으려면 이빨이 네. 작아져야 돼요. 이빨이.
1: 그렇죠. 그렇겠죠.
0: 이빨이 예. 작아져야 되는데
1: 네.
0: 육회 뭐

0: 중에 뭉튀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뭉튀기 대구에서
0: 주먹만한 예. 그 고기를 그대로 입에다 넣고 씹는다 하면은 30-40분 씹어도 사실은 씹을까 말까잖아요. 아, 예. 이 턱이 아프죠.
1: 그렇겠죠.
0: 석기로 잘게 썰죠. 하... 굳이 큰 이빨이 필요 없어요.
1: 석기가 있어서 네. 가능해요.
0: 그리고 아... 이 일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송곳니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1: 예.
0: 이거는 송곳니로 이 살가죽을 찢어야 되는데
1: 네.
0: 석기로 자르면 되니까.
1: 아 이제 송곳니가 클 필요가
0: 그렇죠.
1: 없어.
0: 그렇죠. 송곳니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침팬치나 바분 같은 거 보면 막 위협을 하죠. 내 먹이를 네. 뺏어라 막 위협하지만
1: 예.
0: 우리는 이걸로 잘게 썰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1: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고릴레들과는 다른
1: 네.
0: 그리고 뭐 영장류와 침팬지라든지 고릴라와는 완전히 다른
1: 네.
0: 진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 거기에 요와 같이 하찮아 보이는 돌 조각 하나 네. 300만 년 전에 돌 조각 하나가
1: 네.
0: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바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있는데 박물관에 가시면
1: 네.
0: 이 석기 칸이 박물관 앞에 있잖아요.
1: 아, 그냥 있죠.
0: 돌에 네. 쓱 지나치지 말고
1: 네.
0: 야, 저 작은 돌 조각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그렇지. 이런 새로운 적응 단계의 전략을 해서 우주선까지 쏘는 우리가 됐구나.
1: 네.
0: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 그럼 관장님 이런 주먹도끼 같은 석기 기구 말고도 고인류들이 썼던 다른 도구들도 있을까요?
0: 제일 중요한 건 나무겠죠. 나무.
1: 나무도 썼을 텐데. 네,
0: 나무를 아마 네. 우리가 등산 갈 때
1: 네. 지팡이.
0: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랑 맨손으로 갈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1: 든든하죠.
0: 그래서 나무 지팡이가 나무 도구가 굉장히 뭐 던지는 용도로도 썼었고 뭐 작대기로도 참가지 썼겠죠.
1: 네.
0: 그래서 나무 도구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나무는 아까 안타깝게도 다 썩어서 없어지고 돌만 남아 있는 건데요.
1: 아.
0: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마디만 돼도 이걸 꼭 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1: 네.
0: 그때 바로 이런 석기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석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가죽을 찢어서 고기를 먹는 용도도 물론 중요했지만
1: 네.
0: 이와 같은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훨씬 도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대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도로도 이 주먹도끼라든지 찌개 같은 거에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1: 우리 만화에 있습니다. 나오는 그 나무에다가 돌 이어붙인 창처럼 나무와 돌을 연결도 했을까요?
0: 그게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 나무와 돌을 연결하는 게
1: 네.
0: 엄청난 기술입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죠 일종. 그래서
1: 끈이 있어야 되잖아. 네.
0: 그러니까 이 돌이랑 그렇죠. 돌이랑 네. 나무라고 하는 일적인 재료를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도 필요하고
1: 예, 예.
0: 뭔가 동물의 심출 같은 뭔가 가공한 재료들도 필요하고 해서 석기에
1: 네.
0: 자루를 달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팔 길이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1: 네.
0: 창 던지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주먹도끼 아까 도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점점 작아진다고 했지만
1: 네.
0: 아까 나무 자루를 끼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창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1: 네.
0: 도구가 결국은 무기 발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그래서 이 주먹도끼 근접전이죠. 이걸 뭐 던져봐야 몇 미터나 던지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압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나는 안전하게 가까이서 주먹도끼보다 창이 나무 창으로 찌르면 나는 훨씬 안전하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던지는 창.
1: 네.
0: 그 다음에 활 쏘죠.
1: 네.
0: 총 쏘죠. 대포 쏘죠.
1: 네.
0: ICBM 쏘죠. 그런 식으로 점점.
1: 그렇지. 네.
0: 캐스트니까.
1: 맞아.
0: 던지는 도구가 네.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데.
1: 네.
0: 그 제가 오늘 뭐 잡다한 지식사전 이강민의 잡지사에 와 있습니다만은.
1: 예.
0: 방송, 브로드캐스트죠.
1: 멀리.
0: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방송입니다. 방송. 그게 주먹도끼랑 같이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1: 아, 저희 방송이 지금 저기서 시작된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이 주먹도끼를 만드는 능력, 캐스트. 예. 그래서.
1: 굉장히 상징적이네, 오늘. 예.
0: 그래서 던지는 게 결국은 도구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그런 면에서 뭐 프로야구, 뭐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 막 160km 막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죠. 고릴라 아무리 팔 힘이 세도
1: 그렇게 정교하게 멀리 못
0: 땅바닥 패대기밖에 못 쳐. 왜냐면 어깨가 빙글빙글 안 돌아가니까.
1: 그런데
0: 예. 여기서 이제

0: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니까 네, 일단
1: 멀리 던진다는 게 네네. 또 인류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 영장류 동물 중에도 도구를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침팬지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푹푹 찔러가지고 힘겜이 잡아먹는 것도 봤고 실제로 이제 돌을 들고 열매 깨먹는 원숭이 같은 애들도 봤는데 침팬지의 도구 사용과 원시인의 주먹 도끼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몇 가지. 네. 사실은 침팬지도 도구를 썼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뭐 맞죠. 도구를 쓰죠. 그리고 네. 그 주장에 그런 학설의 이면에는 침팬지도 언젠가는 진화해서 사람과 같은 예, 예.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거야 사실은 아주 먼 미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네. 침팬지나 이런 고릴라 같은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와 우리가 쓰는 도구랑은 완전히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네. 즉흥성과 준비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즉흥성과 준비성.
0: 예. 그래서 이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뭐 당장 필요할 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서 흰개미집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도구를 쓰잖아요. 예. 사람은 이 도구가 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드는 거죠.
1: 준비를.
0: 네. 그리고 얘를 또 가지고 다녀.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던 능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가방이요.
0: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사람이 우리가 주먹도끼도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두드려 깼냐 그러잖아요. 네. 가방 안에 보면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수십 가지를 아마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장류들이 쓰는 도구들은 즉흥해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도구들이었고 우리 고인류 그다음에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 같은 사람들이 쓰는 도구들은 내가 쓸 상황이라든지 내가 쓸 어떠한 특정 시점들을 예비해가지고 네. 만들고 준비하고 그것을 또 싸가지고 다녀요. 근데 싸가지고 다니는 게
1: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가방을 만든다는 능력이 꽈야지 뭐 만들잖아요. 실을 꽈서 그런 것들이 다 석기를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랑
1: 그러네.
0: 도구 발달이랑 연결되는 건데
1: 침팬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흰개미 포크용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한 10킬로 이동해서 흰개미를 찌워 먹으면 그건 엄청난
0: 좀 그런 뭐 예를 들면 예. 뭐 일본 원숭이 고구마 물 씻어 먹는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원숭이라든가 예. 침팬지들 영장류들이 석기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석기를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 돌을 열매를 올려놓고
1: 호두 같은 거 예를
0: 그걸 깨죠. 네. 깨면은 밑에 돌도 같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침팬지가 만들었던 석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우리 뭐 사람이랑 침팬지랑은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수백만 년 전에 700만 년 전 뭐 유전자 식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네. 침팬지는 심파지는 나름대로 그 종에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나름대로 진화해서 가장 정점에 와 있는 건데 네.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진화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까지 왔듯이 뭐 수백만 년 후 수천만 년 후에 또 지금의 영장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가 돼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1: 할 수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0: 우리 뭐 당장 빠는 미래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네. 근데 그 고인류들은 지금 같은 이제 언어나 글이 없는 그 인류인데 당시로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주먹도끼 같은 거를 어떻게 후대에 계승을 했을까요?
0: 언제부터 우리가 쓰는 말같이 정교한 말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뭐 주먹도끼가 어떻고 인류의 진화가 어떻고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훨씬 많죠. 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다만 이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주먹도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네. 주먹도끼는 뭐 대충 두드려 깨서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설계도에 머릿속에 입력된 설계도의 상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정보가 후대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말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뭐 언어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뇌 이 석기를 만드는 그 오른손을 막

0: 쓰는 부위가 뇌의 어떠한 그 언어 관장하는 영역이랑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네. 연구들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짧게 말씀드리면 주먹도끼 하나만 놓고 봐도
1: 네.
0: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던 그 능력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수준의 의사소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교해지면서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사회적인 뭐 협동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주먹도끼처럼 인류 진화에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인류의 진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발로 일어섰던 그 장면이 되겠죠.
1: 직립.
0: 예,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으면은
1: 손이
0: 두 발, 그렇죠. 손의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결국은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 게 지금 마지막 숙제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1: 아,
0: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1: 그러네,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 두 발로 일어서서 두 손이 생겼다.
1: 예.
0: 두 손으로 뭘 했습니까? 석기를 만들었다.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 도구가 뇌 용량을 키우는데 단백질 섭취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빨의 사이즈 줄여들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역시 불의 사용. 불로 익히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음식도 부드럽게 만들고
1: 네.
0: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불을 사용하면
1: 네.
0: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도 부드럽게 하니까 이가
1: 작아도
0: 그렇죠.
1: 되니까
0: 작아지면서
1: 뇌는 커지고
0: 뇌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좋았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상징 활동 예술 활동이라고 하겠죠. 동굴 벽화를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음악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되게 4만 년을 전후로 한 이 제일 살기 어려웠던 시기 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동굴에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조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1: 배고픈 예술인이네요.
0: 배고픈 예술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새는 맞지는 않지만 결국은 뭔가 내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관계 없는 활동을 한 게 사람이에요. 오늘의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우리가 이강면의 잡지사도 계속 들어야 되고 뭔가 미술관도 가야 되고 박물관도 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걸 뭐 해서 박물관에 가서 빵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상징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게 결국 인간의 창의력과 연결되고 새로운 국면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던 것들이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런 예술 활동이라는 것들, 상징 활동이라는 것들이 인류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1: 네, 잡지사도 많이 봐주시고 또 전국 선사 박물관 같은 훌륭한 곳도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리 유적을 세계유산 등재한다는 기사도 오래 본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유산으로 진작에 등재가 됐어야죠. 그래서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그런 뭐 어떠한 열망 같은 것들이 모아져서
1: 네.
0: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 그런 노력이 올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까 이와 같은 전국리의 어떤 이런 뭐 주먹도끼라든지 세계 최대의 찌개라든지 그게 돌이잖아요.
1: 네.
0: 돌이니까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왠지 그냥 돌
1: 투박해 보이네.
0: 그래서 뭔가 이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유물들이 소위 말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 옛날 노래 중에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1: 김창완과 꾸러기.
0: 네, 그래서 거기 가사 중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쭉쭉쭉 나가다가
1: 네.
0: 사는 게 아니라 논일며 즐기는 것 옛날에 누가 살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전국리 구석기적에서 30만 년 전에 또 30만 년 후에 살 사람들 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세계유산 등재도 꼭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먼 미래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의 최첨단이죠. 스마트폰이나 AI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떤 유물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죠.
0: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 그 당대의 최고의 하이테크잖아요.
1: 네.
0: 시대별로 그

0: 그 최고 하이테크가 있고, 물론 AI는 21세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하이테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더 발달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굉장히 먼 미래에는 뭐 엄청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다음에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현재의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 또 그 닥쳐진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이테크를 만들고 새로운 적응 전략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같이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전국 선사박물관 이한용 전 관장님과 함께 전공의 주먹도끼를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썬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경상국립대 백승만 교수와의 의학사 이야기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로 잡다한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8시 주말 에디션에서는 미국 패권의 역사를 주제로 또 오리지널 본방 콘텐츠 모처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7: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8: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9: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1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수연 집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또 네. 지방으로 네, 가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신 이후에 화상 사고가 생기신 거예요?
2: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제가 시골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초반에는 아무래도 가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연구실에서 연구 보조를 하는 일을 제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중에 제가 상견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그 이튿날 네. 제가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3: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2: 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상견례 다음 날 이제 집기들을 연구하는 그 집기들을 이제 멸균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순도 높은 알코올이 제 몸에 쏟아졌고 근데 그게 이제 정전기 스파크로 인해서도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우리 왜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잘못 만졌을 때 그러니까 정전기만으로도
2: 네네네 너무 순도 높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4: 화학작용이 확 일어났고
2: 네 일어나서 이제 제 몸에 불이 붙게 되었고
4: 얘기 듣기로는 화상 치료가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2: 사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서 장열통이 굉장히 크대요. 이 불에 타는 그 통증이 크다고 하는데 네. 그 통증보다 제 생각에는 드레싱 통증이 더 큰 것 같아요.
4: 소독하고 그럴 때?
2: 네. 화상 입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살 색이 아니라 하얗게 이렇게 살이 익어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그 살을 긁어내지 않으면 썩어 들어와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내고 소독하고 긁어내고 소독하고 이걸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저는 몹시 컸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고통스러웠죠. 그냥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제 되게 길게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 기간까지 하면 거의 한 4, 5년이 되는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송이 이제 일주일 최종 선고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클라우드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저절로 클라우드에
4: 자동 저장이
2: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주일 후에 만료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럼 예전에 다치기 전 사진이나 혹시 남자친구 사진이나 연애 때 사진 좀 복구 좀 해볼까?

0: 일단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사측에서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본인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데 저를 청소부로 고용했다고. 연구 보조로 했으면서도 저를 청소부로 고용을 했고 그런 연구에 가담시킨 적이 일체가 없다고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저의 그 일을 업무를 지시하셨던 상사분께서 저한테 자필로 업무 지시했던 내용들이
1: 사진이 있었어요.
0: 사진으로
2: 찍어놓으셨어요?
0: 네, 그러니까 서류를 매번 들고 다니고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 포스트잇과 메모와 이제 그 화재 그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다 놓거나 어디 갔는지 몰랐던 것들, 그래서 소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2: 역전이다.
0: 네, 여기에 너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곳에 있단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그냥 뭐 이런 그냥 문서였으면 모르겠는데 자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1: 문서는 또 조작했다 할 수 있는데 자필이면 뭐 빼박이죠.
0: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업무에 관련한 부분도 이제 제가 했던 업무니까 증언을 할 때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이 승리할 수 있게끔 다 마련해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게 치유하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성가대를 하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소송하는 중간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네. 너무 분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설상가상 이제 보시면 제 목이 많이 화상으로 다쳐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피부 이식을 하면 또 구축이 와서 이 턱과 이 쇄골이 이렇게 붙듯이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이 수술을 하면서 성대 근육과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이 성대 근육이 또 혀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 지금껏 있었던 감사를 드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찬양대 이름도 성경 충만한 찬양대예요. 네. 그래서 그 찬양대에서 매주 남편이랑 같이 찬양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절절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어떤 날은 억울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희 명성교회 성도분들은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절절 울면서 성가대를 서는 걸까 아마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1: 그래도 그렇게 부른 찬양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싶어요.
0: 아마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찬양을 하니까 이제 정말 승리로 뒤집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 그래서 총액은 결국 승소했고.
0: 네, 보상 받았습니다.
1: 와,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총액이?
0: 총액이 거의 한 10억 넘어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산재가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진짜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도움 많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산재랑 그런 거 이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송이나 이런 건 다 마무리됐지만 그냥 둘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뿐인 거예요.

0: 있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네. 소중한 아기가 생기면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나즈키 하나님께 저에게 앞으로 살아나갈 힘과 소망을 주세요라는 기도의 응답을 하셨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임신하는 것도 네. 그리고 낳아서 기르기에 모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1: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네,
0: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죠.
1: 그럼 복용하던 약들을 다.
0: 네. 그 약을 끊고 통증을 참으면서
1: 그렇소 전부.
0: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네. 지켜야 하고 네, 네. 그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는 걸 이제 몇 년간의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과 다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예전에는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두고 갔다면 새벽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네.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고 그 CRPS 통증 진짜 어금니가 진짜 갈리는 통증이잖아요. 그 고통을 견디면서 아기를 지키고 또 제가 입덧을 8개월 동안 했어요. 아유. 왜냐면 이제 뭐 호르몬 때문에
1: 아들이었어요?
0: 생기는 네. 그런 것도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입덧도 있지만 예. 이게 배가 이제 제가 이제 상체를 전부 다 피부 이식을 하다 보니까 네. 피부가 신축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가 늘어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을 밀면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장을 눌리니까 이제 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된 거죠.
2: 진짜 위대한 엄마를
1: 위대한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루하루가 출산의 고통만큼 네, 고통스러운 네. 하루로 10개월을 버티셨네요.
0: 네, 근데 이제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고통을 이길 힘은 다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전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수월하게 그래요? 그리고 또 소망이 있잖아요. 이 고통을 참고 나면 예쁜 우리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 그래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셨어요?
0: 네. 아주
2: 감사합니다.
0: 원래는 감사합니다. 이제 아기가 한 1kg 정도만 돼도 네. 그냥 어느 정도 이 장기나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발달이 되면 네. 꺼내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면 네. 되겠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몇 주만 더 그래, 견뎌볼까 맞아. 이렇게 해서 3.3kg의 건강한 아유,
1: 몇 주까지 아들을 다 채웠어요?
0: 39주까지
1: 다 채웠네요.
0: 네.
1: 아유, 할렐루야다.
0: 네. 아유. 사실은 자연분만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네, 아기가 아유. 너무 큰 상태라서.
1: 아, 또 건강하게 또 튼튼한
0: 네,
1: 아기가.
0: 네.
1: 그래서 3.9? 3.3? 네.
2: 3.3. 3.3이면,
1: 아유, 네. 엄청 건강하네.
2: 옛날이면 우량아 대회 나갔어요.
1: 나 4.8.
2: 자연스럽게.
1: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 나갔잖아요. 내 동생 4.9.
2: 어머님 참 고생
1: 많으셨어요. 왜 돌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2: 야, 대단하다.
1: 정말 태어날 때부터 비만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0: 네,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출산 후에 뭐 피부는 괜찮았어요?
0: 그것도 참 네. 신비한 일인데요. 원래는 이제 수술이 기능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목에 대한 부축 부분이 남아있을까 싶어서 이 아랫배 쪽에 있는 살을 사실은 목에 이식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위가 있었어요.

그 부위가 이제 목에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무 피부나 하는 게 아니라 목은 또 여느 피부랑 또 다르게 이렇게 돌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이 또 달라요. 이런 팔 안쪽 부분이라던가 뭐 사타구니 부분, 두피라던가 이렇게 좀

0: 되면 이식이 좀 곤란해지거든요. 아. 근데 진짜 튼 살도 하나도 없이 아. 예, 그 살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 피부 상체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가 신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땀도 나지 않고 땀도 나지 않다 보니까 이 체온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임신 기간 동안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호르몬 작용일 수도 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신축성이 생기고 땀이 나고 그리고 또 솜털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끊고 오히려 이제 신체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야 되고 뭔가 튼살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전보다 건강해진 거죠.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 몸은 건강해지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생활이 재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지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통증을 잊고 지내고 언젠가부터는 통증이 이제 막 약 먹을 정도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에 더 편해질 정도로 약물에서도 더 자유로워지는 예. 거예요.
1: 네. 이야,
2: 진짜 하나님이 신비해요.
1: 하나님의 신비해 정말 네. 신체 신비고
0: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을 하셨던 예. 것 같아요. 다 치료하실 거를 네. 다 예상하시고 그 CRPS 그 다음에 신경통증 이런 불면이나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3: 약 없이
0: 약 없이, 네, 약 없이 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네,
1: 아무리 의학을 많이 배운 박사님들도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 네. 영역 밖의 능력으로 네, 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네요.
0: 그래서 그 자녀를 보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막 이렇게 행복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1: 네.
0: 그게 내가 이 지금 네가 느끼는 이 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고 얼마나 조바심 냈는지 아냐고 네가 내가 선물한 너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다. 내가 네가 지금 네 자녀를 보듯이
1: 그렇죠.
0: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이거를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버티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별날 것 이렇게 특출난 것 없지만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구나. 이거 하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어려움이 있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듯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나직히 기도를 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건강했던 삶과 점점 요원해져서 이전에 제 모습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이 결손된 게 이제 손과 왼쪽 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 손과 귀를 볼 수는 없겠죠? 앞으로? 사진에서 봐야겠죠? 라고 그냥 뭐 슬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직히 읊조리듯이 했던 기도였는데 저희 아기가 저의 귀와 저의 손을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별것 아닌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0: 그녀를 통해서 저와 똑 닮은 귀, 귓바퀴도, 귓밥도, 그리고 손가락도, 손가락의 지문도 다 이렇게 닮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저를 예전에 그냥 다치지 않았던 대로 돌리는 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 새임 갖게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어려움 과정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막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뭔가 저에게 불만했었던 모든 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망하지 못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대학교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났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크게 갈 수 있었던 거를 지켜주셨고 또 소송 과정에서 제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쓸 것 같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증거와 힘을 주셔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이래더라고요. 그냥 제가 빛나고 빛나려고 세상적으로 주는 그 형통함을 쫓아서 빛나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제 마음에 빛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 여정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삐뚤어가면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되었죠.
1: 감사하네요. 눈물 좀 닦으시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아기 너무 예쁘죠?
0: 네.
1: 예? 너무 예쁘잖아.
0: 네, 너무.
1: 빨리 또 나오세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으로 네. 이 복을 정말 누리는 가정 되시길 바라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연일 잠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러브스토리를 본 것 같죠?
2: 맞아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그냥 영혼육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네. 고독의 시간, 그 맞아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만날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0: 아, 네.
2: 그가 맞아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근데 네,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0: 네.
2: 하나님 맞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아기랑 남편이랑 모든 순간순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이쪽이 목사님 같아요. 박영 목사님. 네.
3: 이때 기도 한번 해주세요.
1: 못 참어.
4: 근데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흉터로 남잖아요. 사람들도 네. 흉터라고 말하고. 근데 오늘 집사님의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흉터가 아니라 흔적 같아요. 하나님의 흔적.
1: 그러네요. 아멘.
4: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0: 네.
4: 그 고통 가운데에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0: 네.
4: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0: 네.
4: 나중에 분명히 지금 이제 아이가 아들이 좀 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엄마 얼굴에 왜 다쳤어?
0: 네, 맞아요.
4: 상처 뭐야?
0: 네.
4: 그러면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네. 흔적이야. 아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또 고백할 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럴 때 이 방송 보여주면 돼요.
4: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네. 흔적을 전하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아멘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저도 기쁨이 없었던 시간이 좀 꽤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10리터짜리 실린더에 물이 2리터밖에 없어서 이 부족한 팔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 팔이 없을까라는 불만을 가졌을 때 이 실린더를 꽉꽉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을 향한 질투와 원망과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이런 그런 많은 분노들이 이 실린더를 막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오늘 말씀해 주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통해서 이 실린더에 막힌 문을 열고 봤더니 기준이 문에서 비어있는 그 공기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80이라는 8이라는 놀라운 감사가 이렇게 많았는데 나이가 부족한 건 오히려 2밖에 없었구나. 네. 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고 결국 기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저도 깨우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감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과 더불어서 또 지금 이 생명을 보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네. 저희 가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늘 비타민이 우리 아이들 얼굴 한번 보면서 또 힘을 네. 내고 맞습니다.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주신 이 많은 기쁨 누리시면서 네. 매일매일이 감사고 한순간순간이 감사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네. 만끽하시면서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해내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성공회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 도봉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경래 신부입니다. 오늘 저는 의심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돌려보내신 후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는데도 스승께서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고 바람마저 거세게 불어서 배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라고 진정

시키십니다. 오늘 저는 복음 장면을 묵상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배 밖으로 과감히 나와 물 위를 걷다가 겁을 먹고 물에 빠져든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주님은 얼른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선 의심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 원어인 히라보로 보면 단순히 믿지 않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두 마음이 되어 흔들린다, 갈팡질팡한다, 주저하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단지 믿음이 없거나 불신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용감하게 물 위를 걸어갈 만큼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와 걷기 시작했지만 거센 바람을 맞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감동을 받아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서지만 세상의 풍랑 앞에 베드로처럼 두 마음이 되어 망설이면서 갈팡질팡 주저하며 뒷걸음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소망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4: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한 장씩 강의하고 있는데

브네셋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다섯 개 도시가 연합한 악한 연합군 세력을 말합니다. 살다가 생각지 못한 인간을 통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공격이 무서운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고 풀리지 않는 난제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싶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교회로,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올라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럽니다. 이 의미는 물을 한번 땅에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 속에 있는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얘기해야, 진단받아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고 그럽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경력과 내 인맥과 내 어떤 의지와 내 판단력으로 밥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물을 길어 붓고 그날에 뭐하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저 악한 인간들 때문이라고, 블레셋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기 원로 목사 때문, 엘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홈리와 비누아스, 젊은 부목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고, 내가 경솔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하고 직분도 받고 얼마간의 봉사도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 이 그들의 방백이라 함은 다섯 부족의 최고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총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뭐하러?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웠나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 모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작전 회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은 그것을 전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방백들이 모여서 총공격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냥 설렁설렁 예수 믿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다가 인생에 큰 어려운 일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막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어둠의 세력은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영적인 역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가 다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결심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말씀을 읽으려 하면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듣고

개 해결을 했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와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방백들 인간관계 공격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조직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했는데 왜 두려워해요? 믿음을 회복했는데 왜 떨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갑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주 총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원로 목사 갑자기 죽고 아직은 목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젊은 사무엘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찾아 나간 거예요. 찾아 나가서 뭘 부탁합니까?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고요, 엘리야도 두려워했고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두려워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서 한 단어를 찾아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주님께서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친히 손을 잡아 이끌어다가 부족한 목회자에게 맡겨주시고서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성도를 향하여 빈부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적 수준 따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 과거 묻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진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죄인인 것 알아요. 근데 그 죄값을 어린 양에게 탁 위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죄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저들도 인정했습니다. 잘못 판단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무너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상을 위하여 대신 기도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사업이 무너지는 것,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금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장로님이 심어하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럽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이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나 개입을 시작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라고 딱 말합니다. 이 때에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생각을 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작한 그 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 순간 일어서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니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을 하셨으면, 개입을 하셨으면 오든 그들이 함정에 빠지든가, 그죠? 토네이도 바람이 불러서 그들을 획 데리고 가든가, 그들끼리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어서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눈에 앞에 펼쳐진 현실과 현상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려거든 좀 일찍 도와주시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43년 동안 한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다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아니 좀 일찍 도와주시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2절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대로 두시고 저를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다가 안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근성근성 하다가 그냥 주일 되면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했습니다. 제대로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교회에 나왔고 이제 주일을 지켰고 그것다가 11조까지 제대로 하면 한 달, 두 달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부터 막 생생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문제 해결되는 걸 삼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때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사모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듯한 시간은 침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교만, 나의 게으름, 나의 경솔함, 나의 완악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날이 오면 아내도 자식

또 누구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만 남습니다. 죽는 날들에 가서는 그러지 말고 2028년 8월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제일 하나님만 사모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일어서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우레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드디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사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종교적 은약계가 아니라, 자기를 지으시고 오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드디어 그들은 20년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 사무엘에게 나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들었던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한 마음을 다해 정말 그를 위해 순수하게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셨나요? 분열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드디어 무너지고 끝난 거예요. 문제가.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그런 강한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니까 폭풍우와 번개와 이런 게 임하니까 그들의 철기 문화, 전차, 무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레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보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죠?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려움의 문제에 그 현장에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뭐라고 불러요?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는요 2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 토 앞에까지 다가온 블레셋의 발자국 소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절망의 순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되 우리 형통한 날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러온 모든 모퉁이, 모든 골목 한 모퉁이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모든 모퉁이마다 함께 하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했던 사업, 눈물로 기도했던 병상, 자녀 때문에 밤새 울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은 막막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과정, 어느 한 모퉁이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의 현장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은 사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 되돌아보면 그 자리에도 그 모퉁이, 그 절망의 나락,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0: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베네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부탁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부탁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것만은 외면하거나 부도내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의 어려운 문제를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으면 절대로 부드러내지 마세요. 그날 넘기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이라도 꿇고 화장실에 가서라도 하나님 아무개가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하여금 기도 부탁을 하게 했습니까? 왜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개입하여 돕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누군가를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또 손영진의 정결이라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 민족을 주님께로 부르신 그 크신 사랑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

유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송정미가 부른 오 대한민국 전해드렸습니다. 0051님께서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를 남겨주시며 사실 제가 장애 상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은 낙인이 더 심해서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일자리가 생겨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분들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저희 함께 응원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과 함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또한 응원하면서 소리 보기에 찬양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예수의 마음.

홀리가든 강찬 보컬 리스타트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앞서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소리보기가 부른 예수의 마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겸손하자님께서 은영님 밤에 목소리가 가랑가랑하고 좋습니다. CBS의 성경필사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태은 작가님도 맑은 모습 너무 좋았어요 하시며 하나님만이 시편 34편 또 별이라는 찬양도 남겨주셨는데 안성진의 찬양으로 별이라는 곡이 있죠.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5993님께서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신청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왔습니다 하는 멋진 선포를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오늘은 달빛마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달빛마을의 목소리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안성진의 별이라는 찬양.

이었습니다. 부제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1부 끝곡으로 You Were There 아발론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Worship and Praise로 함께 할게요.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시신캠프 2부,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조크라테스의 찬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리고 하나의 코리아라는 곡 이어봤는데요. 이 곡은 하덕규, 최인혁, 송정미, 박종호, 소울싱어즈, 또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한 찬양곡이었습니다. 자,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의 찬양이 예배가 되어 2부를 가득 채우는 그런 찬양 예배 시간으로 함께해 보시죠. 먼저 드림워십의 주님의 발 앞에 들어보시고요. 뉴 제너레이션 워십 살아계신 주

더 콜링 워십의 싱, 주께 노래해. 그리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워십 프론티어 이다솔 리더의 찬양으로 함께 보셨고요. 아, 그 전에 들으신 두 곡은 드림 워십 권정현 보컬 주님의 발 앞에 그리고 살아계신 주는 뉴 제네레이션 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가파오 워십 오 나의 마음에 부어져요 라는 곡 그리고 피아 워십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사랑합니다. 맨.
1: 아가파오 50의 오 나의 마음에 부어져요.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피아워십 찬양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나드향 워십밴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준비했고요. 홀라이프 워십의 빅토리스 마인이라는 곡도 함께 보시죠.

0: 주시고 우리의 샘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1: 나디향 워십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라이프 워십의 빅토리스 마인 함께 보셨고요. 생명 주께 있네 TR 워십과 또 하늘 위에 주님 밖에는 나비 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끝곡은 제이 워십 박청비의 찬양으로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찬양 함께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도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던 그날, 거리는 온통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곤 하지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증언자들에 따르면 당일에 일본의 한국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들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혹시 알았더라도 일본 경찰의 위세에 눌려서 섣불리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금세 소식이 퍼져나가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다섯 사람에게 전했던 이 기쁜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빠르게 또 멀리 멀리 전해졌습니다. 오늘 내가 그 시대에 그 소식을 직접 접했다면? 네, 그 놀라움과 기쁨의 상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내가 만약 그 시대의 광복의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면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야? 정말이야? 가끔 애국가 들으면 좀 뭉클할 때 있거든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엘 앨범에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했고요.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배추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유은성 주만 바라볼지라 기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우리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하시네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허유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찬양을 듣다 보면 유독 마음에 콱 박히는, 뭐랄까 좀 찔리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이 곡이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김지훈이 불렀고요. 조소의 목소리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했습니다. 박종수님의 신청곡은 친구야, 이 곡인데요. 소울싱어즈가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유선식과 최인혁이 함께한 곡은 나다운 기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KID 8773님, 우리 오랜만인가요? 왜 자주 뵌 것 같지? 불광천에서 한강까지 걷고 집에 들어왔는데 익숙한 목소리인데 했는데 시간대를 옮기셨네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작업하면서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기 온 지 이제 두 달 됐거든요. 네, 틈날 때 자주 와주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신청하신 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듣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엔이 불렀고요. 그 전에 웅기장의 앨범에서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앨범에 있는 나 기뻐하리 이 곡이에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내가 한국에 와서 참다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윤희 씨입니다. 그는 참 신앙인이요, 참 애국자이며 참 봉사자입니다. 이 말은 의료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어윤희 장로를 기리며 남긴 이야기입니다. 어윤희 장로는 오척 단구의 몸으로 80평생을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시다가 한 명의 혈육도 한 분의 재산도 남김없이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이외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어린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섬기던 서강교회 교우들은 예배당에 올 적마다 아직도 앞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는 어 장로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1919년 3.1 운동 때 그는 개성에서 독립선언문을 돌렸습니다. 일본 헌병이 그의 손에 쇠고랑을 채울 때 그는 크게

호령했습니다. 오 묶어라. 너희가 내 몸은 묶어도 내 마음은 묶지 못한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웃고를 치를 때 그는 금식 기도를 한다며 같은 방에 있던 17 유관순 열사에게 자기 밥을 나누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유린 보육원을 세워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밤에도 제일 작은 아이들과 한방에서 주무셨고 장성한 이들은 그분을 예수님 같던 할머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가셨으나 그의 기도는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토요일에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한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서강교회 도건일 원로 목사님의 글인데요. 잊어서는 안 될 사람, 어윤희 장로 10주기에 즈음하여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71년에 쓰여졌는데 이런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이 계셔서 이 땅도 이 교회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곡, 카펠라 합창단이 부른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천관홍 목사가 부른

미랄 두 곡이었습니다. 김원장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시간이 될 때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 키즈카페에 오시나 봅니다. 보기 좋습니다. 신청하신 곡 주님의 손 송승현이 부릅니다.

송승현이 부른 주님의 손, 피아워십 앨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은 데이비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소랑지기님, 경남 사천에 교회를 새로 지어서 아내와 1차로 도배 봉사하고 오면서 차에서 크게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와, 이렇게 귀한 일 하실 때 조이포유가 당향도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쉬실 때는 농장일도 열심히 하시던데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죠?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하셨는데 네, 들려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들으셨고요. 마마3258이라고 아이디 쓰시는데 힘들 때 너무 위로가 된 방송입니다. 힘든 분들 모두 이곳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당신을 향한 노래를 자랑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곡은 시편 139편이에요. 디어스 앨범에서 듣죠.

시편 139편에 이어서 가두지 마오 히즈윌 앨범에서 조성범과 강지은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신감사님께서 고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붙잡고 매달렸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감사로 열리고 죄에 물든 자아를 끊고 이제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되게 바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이기는 것들이 많아질 때 또 나눌게요.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같이 듣고 싶어서 걸어놨는데요. 1000번째 앨범에서 지은영, 이윤화, 오은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좋은 영이 부른 감사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후니님이 신청하신 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불러주실 거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찬송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찬송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빛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신자들은 모두 진리의 빛이요 새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특명을 받은 사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으로 가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사자들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야말로 유명무실한 존재요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진리의 말씀이 썩지 않기 위해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릴 인도하는 찬송.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0: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

0: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6일 주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 삶의 자리마다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순간들,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신 감격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 오늘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기에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불안 앞에서 쉽게 두려워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선하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참된 만족과 안식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회복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김도현이 부르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찬송가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1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1편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성경 낭독 시편 6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강성이 부르는 오 놀라운 구세주 트리니티 승어제 찬송가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글로리 남성 사중창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5장과 내용이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사도들은 전혀 개의치 않죠. 그들은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던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 사이에 원망이 생긴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로 구제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이노니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원망이 나온 것을 보면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섬김과 봉사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부당한 상황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항의했다라고 추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이에요.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원망이 나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습니다. 2절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론화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하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접대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문은 식탁이나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하고 구제하고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한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공동체의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함께 논의하며 문제점을 찾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일곱 사람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한 일을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일곱 사람을 택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는 성도 중에 택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중요한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롭고 주변인들에게 좋은 평판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일곱 사람을 세우는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일곱 사람을 세워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봉사 중에 가장 우월하고 가치 있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모두 같은 봉사이지만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각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말씀을 제쳐놓는 실수를 범하다면 그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자신의 재능으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손과 발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과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함께 논의하던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고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였죠. 그리고 일곱 사람의 이름이 특이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식 이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전해짐을 보며 일곱 사람이 선출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8장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생기게 되죠. 일곱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전원 선출된 것은 장차 복음이 헬라 말과 그 헬라 문화의 세계로 뻗어나간 좋은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의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0: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공동체가 변화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 각자의 자리 살리를 했을 때, 그리고 분쟁으로 넘기거나 도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 돌파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각자 맡겨진 곳에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충성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각기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고서연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윤철과 박경옥이 부르는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위 미션입니다. 찬송가 50장, 큰 영화로신 주.

8월 16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찬미사랑 내 마음 바꾼 순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우리는 교회력 사도서관으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들 그리고 익숙한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우리 구절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바울이 구원받는 절차를 아주 명쾌하게 들려주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마음으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도무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미연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야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매우 특별한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지역 이름이 쭉 나열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그냥 지역 이름만 간단하게 나오는데 유독 이 로마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관해서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비교적 길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 수신처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을 하면서 후원을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입니다. 후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 글을 쓰는 바울이 누구인지도 거기에 적고 또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로마 교회에 알려야 됐고요.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거기에 내가 로마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을 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가장 큰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파벌이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것을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골칫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적어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해법을 간단히 말하면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는 1장부터 차근차근히 빌드업 해 나가면서 교리와 실제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0장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쓰인 장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입니다. 오늘 그 문제의 구절인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내용입니다.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아주 간단한 구원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구절은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구절인 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 8절의 문장의 주어를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애써서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와서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어지는 구절 말씀, 우리가 그 간단한 구원 공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절 말씀은 너희들 예수를 주로 시인해, 너희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너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리고 그거 네가 만든 게 아니야. 이미 너에게 주어진 말씀, 너에게 가까이 주어진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 시인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이 중요한 말씀에 앞서서 이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는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앞구절인 6절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금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야기로 좀 바꿔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멀리 있게 생각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는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펴서 통독을 시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금식하거나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원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 의심할 여지 없이 자연스럽고 또한 우리가 지극히 권장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 속에서 생기는 독버섯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앙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기도 시간을 채우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지.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부족한가? 그러다 어느 날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해놓았던 기도와 묵상 시간을 빼먹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유, 그동안 39일 동안은 했는데 하루를 못했네? 요거 하루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계산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비슷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간혹 신비한 깨달음이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니 내가 쌓는 신앙의 공로만큼 가까워지고 못 쌓은 만큼 멀어진다고 하는 계산, 나는 남들 모르는 신비한 비밀을 알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힘을 주는 교만, 이런 신앙의 태도는 본인을 지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공동체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기도, 금식, 자선, 봉사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의 목표는 아주 뚜렷해요. 그것은 본디

이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재는 저울이나 무자비한 칼이 될 때 우리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내려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그 답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한번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데요, 그 앞에 사건은 5천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뭐하러 가시나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혼돈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물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복음서 14장,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의심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늘 읽히곤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새삼스럽게 들어온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나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나가요? 배에서 나갑니다. 한밤중 폭풍 속에서 함께 노를 젓고 있던 동료들을 떠나서 혼자 두고 배를 떠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동료들이 싫어서라기보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과 용기를 가지고 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고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한밤중에 이 풍랑이 언제 그쳤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그쳤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 함께 올라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배에서 폭풍이 일 적에 저 멀리는 주님을 봤을 때 폭풍이 그친 게 아닙니다. 배를 넘어가서 걸어갈 때도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셨을 때도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폭풍이 그친 시간은 언제인가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을 때 이 바람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배가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이 배에는 누가 있나요? 이 배에는 함께 항해하던 동료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것을 루터의 말로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혈연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 일터, 그 다음 영적 공동체는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 일터, 교회, 우리가 올라타고 있는 배, 그리고 우리가 올라타야만 할 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폭풍이 비껴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 폭풍이 멎는 그 자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배에 올라갔을 때 바로 폭풍이 멈춥니다. 혼자 물 위에 서서 버틴다고 해서 폭풍이 멈추는 것 아닙니다. 옛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로 이 격언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폭풍 사건은 그냥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로마서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는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주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공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입과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일터, 교회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있다면 거기서 나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위로를 주는 존재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두십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터전인 동시에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가 물려받은 유산 하나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터 교회에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 거기에 7개의 문서가 모아져 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교회가 항상 좋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16세기가 후반부로 가면서 루터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막 쥐어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분파가 갈라지고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합의를 하면서 모아놓은 그 책이 바로 7개 문서 모음집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 이름이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서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콘코르디아입니다. 우리 콘콜디아사 있잖아요. 이 콘코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 말을 뜯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앞에 콘이라고 하는 말은 C-O-N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요, 코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심장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콘코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한 교리 목록이 아니라 또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한자리로 모으는 일이다,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1장 9절 말씀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 의인이 돼야지,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구별, 나는 정답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정답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구별,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심장을 함께 공유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장을
우리가

그 심장 안에서 나오는 그 피와 온기를 함께 나누어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 즉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몸에서 피가 돌지 않고 온기가 사라지면

것이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내 심장이 식어갈 때도 옆 사람의 온기로 함께 데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CBS 성서학당 강의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제 명화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끝났어요. 이제 녹화는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바울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읽다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자꾸 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막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인데요, 국경 넘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들은, 사울이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목소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목소리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읽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누구를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대목이 참 특별하게 들리는 까닭은 예수님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과 예수님을,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을 떠올리면서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의 그 근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단순히 입의 신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그런 외국 도시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런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부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세기에 굉장히 낯선 일인 것은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요, 다른 민족을 아무 대가 없이 돕는 이런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흉년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인종과 문화, 국가와 사상의 경계를 모두 다 뛰어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아주 놀랍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단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게 본디 교회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말은 교회의 본래 정신에 어긋난 말이 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외부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일은 이렇게 나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0: 마치 작디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온갖 새들의 쉼터가 되듯 그렇게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삶이고 바로 거기서 열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 자신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단 한국의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뼈아프게 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가깝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다 밑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 귀에 들어왔고 이미 우리 입에 놓여 있으며 선포된 말씀과 떡과 잔이 우리에게 있고 가족, 사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배에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올라타십니다. 그러니 물이 차오르거든 그 이름 하나만 부르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리가 끝나기 전에 주님의 손이 먼저 와 있을 것이고 풍랑을 그치게 할 배, 주님의 심장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료와 가족이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주님께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배에 함께 오른 우리들의 일상 하루하루가 모두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은 대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을 만나야 우리나라 이 주식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어떠냐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녹아내렸다. 주식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손 쓸 틈도 없이 눈 녹듯 얼음 녹듯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뭐라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녹아내리는 것은 주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녹아내리죠.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평범한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녹아내립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살아갔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녹아내립니다. 땀 흘려 세웠던 그 사업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순간 위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녹아내리죠. 계속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을 손 쓸 틈도 없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녹아내리는 현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년은 그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장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녹아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 평소에는 먹지 않던 것까지 찾아다니던 그런 때, 그런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흉년 속에 벌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수 없는 국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게 합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발견하고 옷자락 가득 따와서 그것을 국에 넣게 돼요. 사실 먹을 것이 넉넉한 시절이라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이름모를 열매를 따다가 그거 먹겠다고 국에 넣지 않았을 텐데 흉년인지라 먹을 수만 있다면, 먹을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뭐든지 가지고 와서 넣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마치 먹을 것처럼 생긴 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옷자락에 한 아름 담아서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따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끓여서 먹을만해져서 그 국을 떠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솥 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독이 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먹을 수 없는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가루를 거기에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4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족한 보리떡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여전히 흉년인 상황, 자기 먹을 것도 사실 부족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처음 만든 떡을 준비해가지고 야채랑 같이 드리는 그 마음이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받아든 엘리사가 나에게 줬으니 나만 먹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사환에게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환이 이야기하는데 4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20개는 성인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원이 그대로 행하였고 그 거기에 있는 10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는 흉년이 가지고 온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이야기는 흉년이 가지고 온 절대적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결핍. 이 위험과 결핍이 주는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고 거기에 사람의 순종이 더하여지니 마침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을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그런 열매들까지 따다가 가지고 와서 국에 넣어서 같이 먹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거 먹으면 사람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나름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나가서 찾아보고 또 그것을 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 더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살아보려고 애쓰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 보리떡 20개, 내 눈앞에 보리떡 20개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가지고 100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그러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이리저리 계산하죠. 이 정도로 될까? 이것으로 가능할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되지도 않는 계산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첫 번째 이야기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의 현실을 만나게 되고 또 두 번째 이야기처럼 늘 부족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없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엘리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0: 기입니다.
1: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죽겠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그 부족한 문제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직면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2: 네.
1: 여러분, 흥미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흉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 흉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국이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야, 그거 먹어도 큰일 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떡이 부족한데, 야, 그 떡 너희들 먹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흉년도 그대로요. 독이 든 국도 그대로요. 떡 20개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위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문제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가루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루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가루를 엘리사가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 떠서 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국에 가루 조금 넣은 건데 국은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냄새도 그대로인 것 같고 색깔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니 맛도 그대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먹으라고 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떠다가 서로 나누어 주고 먹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그 20개의 떡을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 주어라. 사환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을 먹입니까? 차라리 이 20개를 100개, 200개, 뭐 1000개 좀 늘려주신 다음에 먹으라고 하든지. 여전히 20개인데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해서 그 떡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이전에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순종했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0: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감사할 만한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살기도 버겁고 나도 없는데 누굴 나눠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환처럼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내가 묻는 그 어떻게에 대한 이해, 납득을 하고 나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0: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가루에 대한 이야기, 보리떡에 대한 이야기,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왜일까요? 가루에는 그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바꾸는 맛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리떡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을게 할 만큼 그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사람이 순종을 해도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내가 소원 이야기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 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죠. 내가 고백한 대로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임하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체

계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순종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거 먹다가 사람 잡겠다,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할 만한 그런 생각지 못한 위기와 절대적인 결핍,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솥단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 보리떡을 더 늘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먹을 수 없는 국에 가루를 넣고 다시 퍼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느냐? 부족한 떡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겠느냐? 엘리사의 종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거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만 하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바뀐 거 없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으니 이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해결을 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나가요. 그러나 문제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순종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저 문제만 사라지고 해결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말씀에 순종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솥단지와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하는가,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한 번 더 깨닫고 묵상하시면서 그 문제 해결 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전을 떠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어떤 분에게는 솥단지와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보리떡과 같은 부족함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현실만 바라보며 계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위험한 현실 속에, 위기의 현실 속에, 내 이 부족한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0: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순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0: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1: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캐톨릭의 문제가 되는 95개조의 항목을 써서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캐톨릭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 죄를 지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타당한 것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해당되는 만큼 회개를 하고 나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죄를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대신에 그걸 갖다가 헌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된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헌금하고 아, 나 이제 죄에서 자유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헌금을 내고 내 죄를 사함받는 그런 행위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면서 많은 헌금이 필요하니까 테젤이라고 하는 수도성이 모금을 하러 다녔는데 그 당시는 우리는 요즘 지폐지만 그 당시는 딱 동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동전을 많이 집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 있던 부모님들이 뛰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하고 캐톨릭 교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죽음 이후에는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그런데 캐톨릭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천국 가기는 부족하고 지옥 가기는 아깝고 그럼 연옥의 대기 상태로 있다가 그래서 연옥의 대기 상태로 있으면 후손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더불어 올려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병원도 많이 짓고 학교도 많이 짓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 가운데 그 행위가 동반되어서 부모를 다 효도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으셨어요. 그럼 평생 착하게 살아주셨어. 지옥 가기는 아깝고 천국 가기는 모자르니까 연옥의 대기 상태가 있는데 후손들이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을 하면 막 더미를 올려갖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캐톨릭 교리에 항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1517년에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는 데 따라서 교파들이 여러 교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을 강조하는 게 장로교. 우리 순복음교는 성령 역사를 강조해요.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이렇게 조금씩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침례교는 우리랑 비슷한데 그 침례받는 것이 장로교는 세례를 받은 게 잘못 따라서 침례받는 것을 강조해서 침례교가 됐고 그러나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설명 드린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본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진짜 예수 믿어요? 믿죠 믿지.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보여줘봐요. 믿는다니까. 확실히 믿어요? 아, 믿는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믿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봐요. 잘 믿은 게 아닌지 다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는 이단들도 있어요. 다시 구원 받으라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한테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의심되는 것은 내가 그 순간 내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불안해서 그런 것이지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구원 받았다가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아 오늘 천국 간다 기분이 나쁘면 지옥 가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로 와서 그 구원을 흔들어요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태거나 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로부터 400년 이상이 지나서 모세 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참 앞섰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합니다. 편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3장 15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15절 16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도장을 찍고 돈을 100만 원 맡겨놨을 때는 은행과 나와 약속입니다. 은행에서 그 내 통장을 줘서 통장에 100만 원을 적혔으면 내 돈 1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100만 원을 맡겨놨는데 은행에서 필요하다 50만 원 쓰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횡령이 돼요. 횡령이. 약속이에요. 약속. 집을 박 씨가 살 때 박 씨가 가서 복도방통에서 계약서를 매달 도장 딱 찍어서 매달 며칠 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서 집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문서가 딱 등록되어 있으면 그건 약속이에요. 아, 이것은 A와 B 사이의 계약이 성립돼서 집이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약속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공문서 위조가 돼가지고 사기범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겠다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용된 구절을
창세기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4장 15절. 보낸 땅을 너와 내 자손, 자손들이라고 내 자손이 할 때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장 8절. 너와 내 후손, 같은 이제 원어로 써졌는데, 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장 18절. 또 내 씨, 이 씨라는 말하고 자손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같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요. 자, 3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미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신약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죄를 지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율법을 준 건 아닙니다. 자, 18절을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것이 율법에서 났다고 하면은 약속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 설명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누린 풍성한 구원과 모든 유업이 약속에 의한 것임을 선언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내가 무엇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너는 무엇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겠다. 너는 이것을 해라. 이거 은혜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의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책임, 인간의 순종에 대해 말한다. 이 중 단 하나, 오직 약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분명한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긴 생겨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예수님 사람이 욕하고 싸우고 발길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손찌검하고. 아, 제가 그 연대 상담학 교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창피했어요. 상습적으로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을 이제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한대요. 그런데 그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 퍼센트가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없고 다른 종교는 좀 있고 무종교가 많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그 오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 종교 퍼센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100명 중에 25명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성책도로 교회 나올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돌아서면 엉터리로 산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만들어서 그래요. 이 고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서가 나온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만 갖고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착각은 커다란이 없어요. 막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딱 갖다 들이대갖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가, 쉽게 설명해 돼요. 기차가 앞에 기관차 앞에 머리만 해서 가요. 혼자 기차 가죠. 그러나 기관차가 머리만 달고 가면 뭐예요? 뒤에 객차들이 붙어가지고 따라가야지. 객차들끼리 못 움직여요. 왜? 앞에 기관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앞에 기관차고 행함은 뒤에 객차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혼자 머리통만 갈까요? 뒤에 객차에 삶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생활이 안 달라지면 기차가 머리통만 가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끼쳐야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다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례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주일날은 못한 얘기 오늘 다 해야지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냥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하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구조가. 왜? 은혜를 받을 때는 꼭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나갈 때, 주차할 때. 약간 주차도 문제예요, 주차. 새벽에 제가 4시 한 20분, 25분쯤 보면은 그때 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세우면 안 될 때다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남한테 불편을 끼친 거죠. 여러분, 은혜가 행함을 뒤따르게 하지 못하면 값싼 은혜가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3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율법,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일시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중보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 뒤에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이 죄를 짓지 말라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랍니다. 법치국가. 법치국가라는 뭐냐?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보여주신 것은 이거 죄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게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지 왜 인상 쓰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인상 파별로 안 좋아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왜 파별로 항상을 붙여놨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속상해가지고 인상 쓰니까 하나님이 항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다가도 웃어야 돼.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온다. 불평할 시간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열려진 대화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늘 운전하면서도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꼭 뭐 눈 감고 기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눈 감고 기다 사고 다 나게 눈 뜨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눈 뜨고 기도하면 이것저것 다 참견하라고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감고 집중하려고 기도하는 집중. 예수님 생각만 하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앞에 범사로 해보죠. 범사.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 속이 뒤집어져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멘 해야지. 이 웃고 그리고 은혜 받고 가면서 또 화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발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아침에 나오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분답게 살아야 돼요. 요즘 아침에 김여봉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 은혜를 받아요. 아, 참 말씀이 은혜롭구나. 오늘 아침 무슨 말씀 하시느냐?

본교회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사랑하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와서 본인 설교하고 돌아가지만 여기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치 않은 우리를 작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는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무력하고 무가차고 빈궁한 우리를 은총으로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여,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자기를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하소서. 참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중보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모세는 전달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거예요.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니까 잘못된 거다. 하나님 한 분이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율법은 중보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율법을 도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느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약속 아래 있는 거예요. 약속 아래. 그래서 로마 7장 12절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존 칼빈이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할 희망이 없는 질병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 복음의 역할은 희망에 사라진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 너 병들었다고 무슨 병인지를 알려줘. 아, 보니까 위가 많이 헐었습니다. 위내시 열어보니까 위 안에 염증이 심하고 위액이 헐어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율법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게 하고 은혜는 하나님께 많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 역할에 대해서 22절로 25절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밖에는 믿음으로 밖에는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냐?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만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주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다. 율법이 먼저 게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한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차가 앞에 있는 기관차만 갖고도 갈 수 있지만 뒤에 많은 객차를 타고 사람을 싣고 날아야 되듯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지만 행함을 따라야 하나님께 가서 많은 상급이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은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처음에 욕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딱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 기적적으로. 그러나 하늘나라가 아무 상급이 없어. 우리 하늘나라면 다 멸류관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오라 볼 때 주님 앞에 가야지. 너 뭐하다 왔니? 싸우다 왔습니다. 야, 너 뭐하는데 뭐하다 왔냐? 상급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갈 때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평생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자원화의 종이 된 자유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DJ 레피가 쓴 레피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솔 벨로는 어린 시절 야생동물들을 채집해서 집에서 키우는 것이 낙이었다. 그는 숲에 가서 짓바퀴를 잡아왔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된 솔벨로는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새 장을 집 뒤뜰에 놓아두었는데 이튿날 갈색 집바귀에 어미새가 입에 모기를 물고 새 장으로 날아왔다. 소울은 어미새가 와서 직접 돌봐주는 것이 아기 새기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기 새가 새 장 바닥에 기척도 없이 숨죽여 누워있었다. 뜻밖에도 아기 새는 이미 죽은 후였다. 소울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아기 새는 어미새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조리학자 아서 윌리가 소울의 아버지를 만나러 오자 소울은 그에게 갈색 지팡이 새끼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아서 윌리는 소울의 이야기를 듣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색 지팡이 외미는 자신의 새끼가 새장에 갇힌 것을 알고 일부러 독초를 먹였단다. 평생 새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성이 없는 조류까지도 자기 새끼가 새장에 같이 우는 소리를 듣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 새끼를 독초를 먹여서 죽였던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행복은 그가 누린 자유에 의해서 가늠됩니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어제는 일제 36년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한민족의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지배하에 살게 될 때 그 비참함은 죽음과 같은 것이기에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시면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라고 할 것이며 또다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시면 난 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라고 대답할 것이라면서 자유의 그 소중함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도 살든지 죽든지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결정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유는 행복의 필수 요건입니다. 루즈벨트는 1941년 다음 네 가지 자유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공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누려야만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자유를 위협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모든 억압과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소련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강연은 미국 언론 사상 최대 반응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가 소련에서 추방당한 했을 때 그를 따뜻이 영접했던 미국은 그로부터 미국에 대한 칭찬과 자부심을 확인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내 고향일 수가 없듯이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부도덕에 만연한 미국 또한 나의 고향은 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자들의 비난에 그에게 밀렸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인은 그를 진리의 증언자요 20세기 진정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에 우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면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성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가 또 이제 서로

종노릇 하라고도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영어로 servant로서 동산을 serve, 우리말로 섬기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종, 섬기는 사람, 섬기다는 말이 무려 300번이나 나옵니다. 그중 170회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 여기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던 바울이 왜 다시 종노릇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신 자유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몸값으로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 블루클린의 플리머스 교회에서 1928년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한 흑인 할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68년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1860년 9월 10일 주일에 전 노예로서 이 교회 밖 광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어머니가 팔리고 막 아버지도 팔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울며 아빠 아빠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눈물 흘리며 저를 보면서 끌려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헨리 비처 목사님이 저를 거금 800달러에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교인들이 하나의 노예라도 구하려고 헌금한 돈이었는데 이 소년은 그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며 신자가 되어서 주임을 섬겼고 결혼해서 가족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는 자기 힘으로 자유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 줘야만 됩니다. 그 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해 주셨음을 알 때 우리 스스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방종을 극복하기 위해 도리어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이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라서 오히려 자유를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바로 쓰지 못하면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다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세워야만 자유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바른 인생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려는 결단과 훈련이 없으면 주어진 자유는 오히려 인생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6년간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한 달 동안 축제를 벌였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아무 것이나 때려부수고 불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실험 도구까지도 몽땅 때려부수고 박살냈습니다. 해방 후 어느 이발소에서 이발료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기에 아,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묻자 이발사가 하는 말, 내 자유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손님이 이발요금을 내지 않고 나오면서 이것도 내 자유다 라고 대답했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파괴와 무질서가 자유일 수가 있겠습니까? 질서와 도덕을 모르는 자유는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둠의 노예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만 됩니까? 첫째는 우리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됨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종이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께 고백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종이 된 우리는 부자유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종이 되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제7년 즉 안식년에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자유를 마다하고 평생 종이 되어서 여전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이제 자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주인집을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자유를 포기하는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님 제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동기는 바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는 것보다 주인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원했던 이 종은 자유의 종, 곧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하지만 이제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되기를 자원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또 주변 사람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그녀를 만류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오직 동생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사춘기 때 수혈을 받아야만 했는데 근데 그 혈액이 특별한 혈액형이라서 피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남동생이 같은 피라서 자원해서 누나에게 수혈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난 다음 이 남동생 의사선생에게 뜻밖의 이렇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모른 채 죽기를 각오하고 누님을 위해서 수혈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누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이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을 결심을 하고 자기의 수혈해 준 그 동생을 위해서 평생 또한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일이 과연 지나친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둘째는 우린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무려 60번이나 서로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사랑의 종이 되기를 자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복종하고 피차 종노릇 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겨 피차 복종한다면 그 가정은 또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경영주와 노동자가 서로 섬기는 이런 직장이라면 얼마나 이것은 화목한 직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서로 종노릇 하지 않고 주인노릇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말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 서로 종노릇 하지 못하는 이 세대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제 으르렁거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서로 시기 질투해서 이용하려 하고 착취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사회의 비극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렸던 딜 무디 목사의 노스필드 성경수영회에서 영국에서 귀족들이 방문해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손님이 오면 복도에서 일하는 종이 밤새 손님의 구두를 닦아놓는 관습이 있었던 터라 무디 목사의 참모들 중에 이 습관 아는 이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여기는 미국이니까 그만두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토론 소식을 무디 목사님에게 전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무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주님께 물어볼까? 이러더니 머리를 숙여 한동안 기도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열 사람에 가까운 영국 손님들이 잠자리에 일어나 복도에 나왔을 때 그들 구두는 모두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셋째, 성령께 다스림 받는 영적 자아의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 역사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하고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강한 내적인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종 혹은 이성의 종이 되거나 성령의 종이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본능과 이성이 있고 마음 가운데 영이 있는데 근데 무엇이 주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마지막 판단을 무엇이 의거하여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욕망과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따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면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모든 구속과 통제를 벗고자 19세기 말 미국 미주리주에 자유롭다는 뜻의 리버럴이란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곳엔 교회도 성당도 성직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서 원초적인 본능대로 살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런 글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스스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은 자유가 아니라 지옥과 악마보다 더 못한 곳,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텔은 창녀들로 득실거리고 정직, 덕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주의 정부인 그리스는 그간 아낌없이 국민들에게 퍼주었는데 국민들은 당연시 하다가 재정이 어려워 줄어드니까 불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당연시 하다가 후에 거기서 못 미치면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790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양군도의 피트가딘 섬에 나무를 심기 위해 죄수 100여 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원과 관리들을 다 죽이고 원주민 여자와 동거하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나폴레옹과 전쟁으로 이 사건을 잊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배가 그 섬을 지나다 둘러보니 이 섬이 지상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없고 감옥도 없고 술도 없는 천국 같은 섬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즐거움으로 삼고 주일이면 모두 다 모든 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관리들을 다 죽이고 각자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싸우면 중재해 줄 사람도 없고 법도 없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대 식물의 집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술을 마신 다음부터 싸움이 더 자주 일어나 섬은 온통 취하고 싸우고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애덤스란 사람이 생각해 보니 자신도 술 마시고 싸우고 살인하던 사람인데 이러다가는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기억나서 옛날 그 가방을 뒤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자 심령이 변화되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된 이 애덤스는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성경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저 무정부 상태였던 섬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예배당과 학교가 세워지고 그는 섬의 목사요 지도자가 되어서 지옥 같은 섬이 천국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또리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간 이유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기에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여 종의 모습처럼 묵묵히 섬기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보람을 누리게 되며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매이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유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삼아주시옵소서라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o I am보다도 Whose I am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정체가 나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구약의 최대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신약 시대의 최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둘 다 자유와 해방의 사건으로 출애굽은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와 사탄의 죽음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구속이나 억압의 매익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찌무라 간조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종교이다. 기독교 정신은 희생으로 희생정신을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이란 가장 비참한 신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바꾸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뒤따라야 가겠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0: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정확한 것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주후 110년 12월 20일경 로마가 자랑하는 콜로세움 한복판에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분을 마치 빵처럼, 본인의 표현처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그분의 시신을 수습해서 안디옥에 장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하셨고 이 두 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의 3대 감독, 오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이셨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우리 대선배이십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출생하신 연도를 대략 35년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순교하실 때 한 75세 정도 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7개의 편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디옥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그 편지 중에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최후의 잠을 자는데 아무에게도 폐가 되지 않게 맹수들이 내 몸에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몸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의 요지는 자신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지 말고 자신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1절을 추가로 읽어드립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가, 이때 황제는 트라야누스 황제였는데요, 나를 가로채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부패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여러분 중 아무도 그를 돕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편,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세상을 욕망하지 마십시오. 황제를 편드는 것은 순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 편이 되는 것은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명운동을 하면 황제의 은덕을 입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는데 왜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지상의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진정한 통치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소위 황제 숭배를 강조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국의 서쪽보다 동쪽에서 그것이 강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팔레스타인이나 또 이 이그나티우스께서 사역하셨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다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여러 해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거기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서 있는 기둥도 있고 누워 있는 기둥도 있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은 거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신전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거의 거대한 돌로 지은 신전이 우뚝 서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꽃을 들고 재물을 들고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황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전이 바라보이는 저만치 구석에 초라한 남노한 옷을 입은 일단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화려한 신전과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엄청난 권력자, 천하를 호령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은 누구를 숭배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닌 자기들의 눈앞에 서 계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예수라 불리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대목이 무엇입니까? 13절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그 주의 기도 맨 앞에서 드려진 세 가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짝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짝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드렸던 그 세 가지 기도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절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드리지 않겠노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나라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를 올리고 심지어 그를 신으로까지 숭배한 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1세기 중후반의 성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그나티우스와 그 뒤에 성도들이 다 이 주의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드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고백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의 눈에 비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들 대단해 보였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없어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세기의 성도들이 볼 때 로마 황제가 하늘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암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독살당하고 어떤 사람 병으로 죽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들이지만
그들을 세웠다가 폐하시

는 더 위대한 통치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권세자가 대단해 보여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느니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선배들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그 콜로세움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이 세운 이 엄청난 건축물 한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암살되어서 쓰러지지 않았나. 여러분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지 약 14년 내지 15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그나티우스에게 처형을 명한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그는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지금은 당신이 권좌에 앉아서 나를 죽이도록 명령하지만 저 위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비웃고 계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지막 경배를 올리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1세기, 2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속에 담아 있었던 고백이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 그게 바로 그분들의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근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주의 기도로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기도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나라와 관련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등 다양한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본분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베풀고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와 관련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작은 권세, 큰 권세, 다양한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만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권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시도하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획책하는 그 어떤 사악한 사탄적인 시도에 우리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유럽에서는 채간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설명하는 로마

와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만든 폭탄과도 같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지존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하고 인간의 책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난도질해 되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바르트도,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도 바로 그런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학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는 말씀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감정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린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권세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르트 목사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으려고 하는 여러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이었습니다. 독일을 장악하고 유럽을 장악하던 히틀러 정권에 그는 충성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어용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해서 히틀러의 그 나치주의, 국가사회주의를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거기에 저항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을 모아서 고백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는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그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거기 몇 가지 항목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국가의 주인이시고 그분보다 더 높은 어떤 이념도 어떤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는 주제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백은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만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도 그분만의 찬양을 받으실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살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 친구,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그리고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고 밤새워서 애쓰고 뛰어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의 덕택에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노력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부모님, 친구, 배우자, 스승들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셨음을 알기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광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 나름의 복음의 삶을 지켜나간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 역시 똑같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걱정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잠깐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된다는 게 서로 충돌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100%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시고 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이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것이 옳게 분간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적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 안에 불편부당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 기념하여 예배하는 이 주일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삶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지만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마음도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많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구하는 이 기도를 끝머리에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셨고 우린 이 말씀을 생각하던 첫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꾸면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하면서 그 삶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위에 앉는 권세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 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불이나 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소유나 돈이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항상 정상에 오를 때는 내려갈 때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스티브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오래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세 가지 소중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부지런해야 하고 사업도 부지런히 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깨졌습니다. 자녀들이 탈선을 해서 더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고 불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고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주 분주한 때가 많아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해지고 성숙한 인생을, 신앙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 기준이라고 했고 또 머릿돌, 방향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을 줬습니다. 똑같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늘 시간에 쫓기고 삶이 지치고 별 의미 없는 일들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시간에 여유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시간 관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시간의 우선순위.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 세월과 시간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한 번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가 있고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응급환자의 5분은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 5분이 생명에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이 인간이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추운 겨울이 싫다고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다가오는 그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도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로 조종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미국 역사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시간도 1초, 1분, 하루,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시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1초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태어났어. 마귀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마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분주함으로, 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하게 만듭니다. 금쪽하던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중독이 여러분 뭐예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너무 악하다. 악한 세상에서 마귀는 시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낭비는 곧 생명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 지나가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해. 연세 들어가는 분들, 세월의 무게입니다. 이걸 느끼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 걸 알아. 50이 넘어가면 그 세월이 막 휙휙하며 바람처럼, 태풍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60이 넘으면 태풍이 아니라 2, 4, 6, 8. 2년씩 막 건너뛰는 것 같은데, 70이 넘어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래. 3, 6, 9. 3년씩 지나가든 빨리가 안 돼요. 80이 넘으면 만나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가셔도 되겠구만. 그리고 돌아서서 수근거린대. 그러나 80이 넘으신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그 세월이 눈 몇 번 감은 시간과 같이 짧은 세월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92세 되신 권사님께, 권사님 시집올 때가 생각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엊그제요, 엊그제. 그래. 그래서 92세 먹은 할머니가 재혼을 했나 궁금했는데, 17살에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75년에 지난 세월이 마치 엊그제같이 생생하다는 거야. 75년이 지나간 세월이 엊그제 같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내일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오늘이, 오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또 하나, 성도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의 뜻. 이 주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주의 뜻을 우선순위에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란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는 거야. 성경의 삼손을 보세요. 천하를 움직일 그 힘을 받았지만 나시린의 신분을 벗어날 때 두 눈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 힘을 손과 발을 잘라서 뺏지 않고 눈을 뽑았을까? 눈을 잃은 삼손은 온 힘이 있어도 여러분 분별이 없어. 볼 수가 없어. 방향을 못 잡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발람도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욕에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 그때 여러분 미물의 당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무지하고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발람을 깨우쳐주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미물의 짐승보다도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매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큰 지진이 났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들짐승들, 토끼, 주새끼, 다람쥐는 일주일 전서부터 막 이리저리 뛰더래. 그러더니 지진이라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다 도망갔대. 근데 지진으로 쓰나미에 몰려오는데도 30분 전까지 수영을 하고 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이걸 주신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지혜가 없어져.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떻게 사느냐? 주의 뜻을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에 주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50회가나 50회.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원하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우리 같으면 이기게 해주세요. 싹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자와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또 4절에 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또 물었어요. 오늘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것을 물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니 그 손에서 글릴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여러분 내 방법을 앞세웁니까? 내 기분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올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기도의 안테나를 뽑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왜 인생에 잡음이 많아요? 사는데 복잡하고 엉킵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뜻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믿음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더해준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린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변화돼야 돼. 변질이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성도가 사는 두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 뭐예요? 성도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지혜가 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술 취함이란 말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나와 전혀 대조적인 빛과 어둠 같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이다래요. 방탕. 방탕이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 목적을 잃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늘 성령이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야. 우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곁길도 나오고 지치고 유혹도 받아. 그래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듯이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0: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줄 알아요? 고린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전율이 흘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 깊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의 길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신앙의 길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지혜를 준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너무 인간적으로 환경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예수님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사는 영적 생활이지 무슨 뭐 대단하게 뭐 아니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너무 빨라요. 빠른 이 세월을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성도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일 뿐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린 청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원하는 것,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합니다.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유혹이 많아, 갈래길이 많아, 방향을 놓치기 쉬워. 여기에 주님이 길을 만드셨사오니 이 길에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면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고 아무리 세상 풍조가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 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교회는 시대의 아픔과 함께했습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다가 국가 권력의 탄압을 받았던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담임 목사가 축출되고 교인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노상 예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국 사회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이 당시 권력의 개입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그 역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마음껏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오늘 CBS 광장은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예,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뭐 서울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어떤 교회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지금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서울제일교회 6대 담임 목사인 정원진 목사라고 하고요.
0: 예.
1: 저희 교회는 1953년 5월 17일 날 창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이했고요. 저희가 속한 교단이 기장인데 물론 기장뿐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신학을 따르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 그리고 기장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0: 네.
1: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지난 73년 동안 노력해온 교회라고 그렇게 간단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0: 예, 73주년 상당히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한국 기독교장로회 안에서는 상당히 또 그 의미가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화운동 역사에서도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죠. 서울제일교회.
1: 예.
0: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됐을까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1: 예, 그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
0: 예.
1: 2대 담임 목사이신 박형일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다음이라고 할 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원래 박 목사님은 수도권 도시 빈민 선교 조직가 운동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께서 교회 갱신과 그에 기반한 사회 참여가 당신의 목회 또는 선교의 목표였는데요. 그분께서 오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영혼 구원에만 관심하던 교회를 갱신해서 사회 전체의 구원을 위한 선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 예, 박형규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님.
1: 예, 그렇습니다.
0: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1: 예, 올해로 10주기가 됩니다.
0: 10주기죠. 예. 예. 박형규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셨나요?
1: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빈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운동 조직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배워서
0: 예.
1: 우리나라의 그 운동을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도시 빈민을 위한 선교를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0: 그렇게 하시다가 사실은 저희 교회 부임하셨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부임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선교를 하는데 정부가 방해를 하니
1: 예.
0: 어려운 사람을 조직한다고 그러면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도시빈민 조직가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신하시게 된 거죠.
1: 예. 예. 박형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0: 예, 예.
1: 젊은 시절에 폐병 앓으셨다가 예, 예, 예, 예. 소원 기도를 하시고
0: 예.
1: 치료 받으시고 목사가 예. 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1970년대 이제 유신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아주 심하게 받으셨어요.
0: 예.
1: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0: 사실은 이제 72년에 10월 달에 10월 유신이 발표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군사 독재 정권으로 영구 집권을 이제 획책하게 되는데 그때 긴급조치라고 하는 초헌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유신에 대해서 공개적인 저항을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73년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보수 개신교계와 진보 개신교계가 함께 남산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계획되었었는데
1: 예.
0: 그때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 당신과 함께 비민운동을 하던 목사님들을 모아서 우리가 유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 돈으로 1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돈을 주시면서 유인물도 준비하고 플랜카드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를 준비하신 거죠. 처음으로.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했는데
1: 예.
0: 정작 그 당일날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너무 경찰의 예. 그 감시가 삼엄해서 누구도 플랜카드를 펼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할 그런 이제 엄두를 못 내서 그냥 미수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 목사님은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섭섭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문제를 키운 건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유인물이 발견된 거예요.
1: 예.
0: 시위 현장에서 아마 누가 몰래 놓고 갔는데 그걸 나중에 경찰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걸 이제 찾다 결국은 이제 서울교회 제일교회 청년 대학생들 그다음에 뭐 부목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박형규 목사님 이렇게 다 이제 줄줄이 엮게 됐는데 그거를 이 당국이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예. 죄목을 써서 이렇게 기소하게 됩니다. 몇 달 뒤에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처음으로 유신 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그런 이제 운동가가 된 거고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NCC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진보계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 선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신앙 선언이 최초로 기독교가 유신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독재 정부고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로는 이게 이제 가만히 뒀으면 그냥 묻혀질 사건이었는데
1: 네.
0: 괜히 정부가 드러내서 이걸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은 유신 정권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권이 아니라 누구나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독 개신교계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여러 측면으로 전개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첫 주자가 박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박 목사님이 늘 앞장서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부목사였던 권호경 목사님, CBS 사장님도 하셨죠.
1: 예.
0: 그러니까 권호경 목사님 그리고 이제 청년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구속이 됐어요. 교회 내에서.

0: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구속될 때마다 교회에서는 뭐 석방을 위한 기도회도 열고, 근데 그걸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또는 교계가 연합해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제일교회가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어떤 메카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이 사건으로 박형규 목사님은 처음 이제 옥고를 치르셨고,
0: 예, 예.
1: 그 이듬해인가요? 민청학령 사건에도 연루돼서 예, 예. 15년형을 선고받으셨다고 예, 예. 들었는데요.
0: 그 사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유신에 대해서 이 남산 부활절 사건이 미수에 그쳤는데 이게 그때 관계했던 여러 청년 대학생들이
1: 예.
0: 또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 밝혀져서 그것도 이제 내란 음모 비슷하게 예. 그렇게 이제 엮어져서 또 기도가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사건은 굉장히 커서 정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구속이 됐고 그 수계 비슷하게 지금 박 목사님이 지목되면서 그렇게 중형을 받았죠.
1: 예. 예. 15년형을 선고받으셨는데 미국에서 금융운동이 일어나서 10개월 만에 풀려나셨다고 들었어요.
0: 예. 뭐 그 당시엔 이제 사실은 저희 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해외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성명을 낸다든지 지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랬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 저희 교회 목사님 10주기를 그 기념해서 조그맣게 이제 수주 기념관이라고 기념실이라고 이제 목사님의 일대기나 이런 행적 같은 걸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오픈을 하는데요.
1: 네.
0: 거기 보면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실렸던
1: 네.
0: 전면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전문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서명했던 수많은 그 미국과 세계 교회 협의회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쭉 나온 당시의 신문 전면 광고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신 정권에게는 굉장히 압력이 돼서 아마 좀 생각보다 길지 않게 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1: 예. 박형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들었는데
0: 예.
1: 서울제일교회는 이제 교회가 위치한 곳이
0: 예.
1: 과거에 공장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죠.
0: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1: 예.
0: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중부시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장동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리고 거기는 지금도 인쇄 공장들이 많고요. 당시에는 인쇄 공장뿐만 아니라 청계 피복 노조도 가까웠고요. 그리고 중부시장에서도 재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작은 그런 공장들이 많았죠.
1: 그래서 당시 서울제일교회는 청계천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직공들을 위해서 야학도 열고 했다고 했는데
0: 예.
1: 그 야학 활동이 정보기관으로부터 큰 감시를 받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0: 예, 그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이 한 야학은 아마 저희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1: 네.
0: 교회 자체가 야학을 운영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독보적으로 그 소위 도시 빈민 선교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야학을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 조직이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서부터 주목받던 교회 주목받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76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여기서 야학을 한다니까 당연히 정보기관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감시를 당했겠죠. 그래도 뭐 거기서 그것 때문에 구속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1: 예.
0: 근데 하여튼 뭐 늘 감시의 대상이었던 건 맞습니다.
1: 예. 70년대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서울제일교회. 그런데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공작을 했다고요.
0: 예, 예.
1: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가요?
0: 그 당시에 WCC 총회가 호주 멜버른인가에서 있었는데 80년에 그때 박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로 호주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5.18이 일어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귀국을 못 하시고
1: 아, 예.
0: 귀국 중간에 일본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좀 전국이 좀 안정된 다음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뭐 5.18

0: 대해서 보도도 못하고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박형규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박 목사님은 총회 임원을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서울로에 소속이었는데 서울노회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1: 아, 노회장 하신 이력이 없는데 총회장으로 바로 뽑히신 거예요?
0: 보통 이제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선암동 목사님께서 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다음에 이런 비상한 시국에 이 기장을 대표하는 총회장은 박형규 목사님 같은 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 예.
0: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관례를 깨고 박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유신 시대 때박 목사님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던 신군부가 그렇지 않아도 이 교계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텐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아마 그 신군부가 출발했을 때이 종교계에서 다른 해외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그 신군부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성명 같은 걸 발표해서 여기를 손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이제 몇몇 교회들을 이제 민주화 운동에 열심인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을 이게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타겟으로 서울제일교회가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아마 그것은 그 큰아드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박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교계 내에서 세져서 여기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타겟이 됐던 것 같다,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외부에서 탄압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돼서 이렇게 와해 되도록, 목사님이 이제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1: 권력이 서울제일교회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직접 뭔가 이렇게 외압을 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교회 내부에서 뭔가 이 반대 정서 갈등이 일어나게끔 조장을 했군요. 공작을 했군요.
0: 공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보안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안사의 그이 사업을 주도했던 담당자가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이걸 직접 현장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 더 정확하게 알게 됐죠.
1: 그래서 국가의 공작에 의해서 교회 내부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0: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82년에 보안사가 이런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 교인들을 전수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피난민들로 처음에 출발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혈단신 또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월남에서 맨손으로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일구고 이제 생업을 해나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한 이제 6.25때 저희가 성립이 됐으니까 이게 74니까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인류대학에 들어갔는데, 인류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에 들어간 당신 아들이 학생운동을 해서 제적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앞길이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인 중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국영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에서 교인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우리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1: 선별을
0: 이제
1: 했군요.
0: 선별을 해놓고, 그분들을 한 10몇 명을 집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감옥 가고 이제 인생이 망친 거는 박형규 목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를 쫓아내야 돼. 네가 승진을 못하고 계속해서 만년 과장인 거는 박형규 목사 때문이야. 박형규 목사를 내보내면 너 승진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결국 그분들이 박 목사님을 이제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박 목사님이 하는 아까 얘기한 형제의 집 같은 그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고 뭐 예산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 방해를 좀

하다가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예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시면 그 소리 나는 무슨 소뚜껑 같은 거 두들긴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0: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 기존 교인들과 함께 박 목사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예배 보러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출입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방의 사건이 몇 달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고 뭐 그렇게 된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1: 교인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고 폭력배까지 동원되고 참 참혹한데 네. 뭐 고통이 상당히 컸겠어요 교인들이.
0: 그렇죠. 일단 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우들 간의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바뀌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겠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당시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이제 폭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사실 옆에 있는 향림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때 이제 이 서울제일교회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전화해서 듣는데 이제 흉흉한 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퉜는데 도대체 뭐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예. 이야기하고 모욕하고 반말하고 근데 그게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또 다른 교인한테 그렇고 언어 폭력이 굉장히 심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돼서 목사님을 뭐 이렇게 구타한다든지 목사님과 교인들을 감금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박 목사님이 입원까지 하셨었고요. 교인 중에서도 이제 치료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1: 예. 결국에는 박형규 목사님과 교인들이 예배당 밖으로 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중부경찰서 앞에서 길거리 예배, 노상 예. 예배를 무려 7년이나 드렸다고 해요.
0: 예, 예.
1: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0: 당시에 교인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예. 이제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뭐 한 10m, 20m 밖에 있는 이제 그 입구에서 교회 입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 이 조직 폭력배와 이게 뭐 이런 이제 반대하는 교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우리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점 교회로부터 멀리 가다가 그럼 경찰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를 안 지켜준 거에 대한 항의도 하고 동시에 경찰서 앞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구타하거나 그러진 못하겠지. 이제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4년인가 12월 달부터 이제 84년 12월 달부터 그렇게 노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어진 거죠. 만 6년을 꼬박 드렸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드렸는데 당연히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는데 그걸 버티게 해준 힘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 옳은 일들을 만천하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이걸 버텨나가자 이런 힘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 사실은 이제 연대와 지원이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향림교회 다니면서 그 노상 예배에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한국 교회에서 뭐 향림교회 대학부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열댓 명이나 20몇 명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그다음에 뭐 정치 인사들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계 인사들이 한국을 들리면 거기를 당연히 이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지지 발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세력들이

0: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난 2022년 11월 달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0: 예.
1: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이 국가 권력의 공작에 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예, 예.
1: 이거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0: 사실은 진화위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가 막 시작됐는데 진화위 2기에 계셨던 우리 기장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진화위에 이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서울제일교회 이 사건을 진화위에 진정해 모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그 진정서를 냈는데 그것이 이제 내면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조사하겠다 이렇게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개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조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박 목사님 편에 섰던 교인들 피해자들과
1: 예.
0: 그다음에 가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가해자들을 양쪽을 불러서 서로 대지를 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다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데
1: 예.
0: 그 당시에 보안사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안사령관이 육군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군 장성이 보안사령관을 했는데 자료를 몽땅 줬다는 거예요. 다 비밀 자료를.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때 보안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청와대하고 어떻게 의논해서 어떻게 이 공작을 진행했는지가 몽땅 문서에 들어가 있는 걸 저희 이제 진화위가 다 봤고 저희를 부르지도 않고 그 문서만 이제 확인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판결은 아주 쉽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내려졌죠.
1: 예.
0: 뭐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고.
1: 예. 진실 규명 결정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배상 판결 나왔고
0: 예.
1: 지난 7월에는 항소심인데 배상액이 더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40여 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성도들의 감정 어땠을까 좀 들어보고 싶네요.
0: 사실은 이제 그 재판보다는 처음이 가장 그 진화위 판결이 났을 때가 저희들이 제일 기뻤고요.
1: 예.
0: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박 목사님의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화위 판결은 국가가 저희 교회에 또 박 목사님께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배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럼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이제 제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요. 한 절반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1심 소송에서 이제 이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죠. 완전 승소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심 결과가 흡족하지 않아서 2심을 했는데 2심에서도 사실은 1심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형규 목사님의 네 분 자녀에 대해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만 배상액이 올랐고 교인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내에서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신분을 노출되는 게 좀 꺼려서 교회에 매주 나왔지만 이렇게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안 남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노동 운동을 했던 형제의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교인이었는데 배상을 못 받았다는 게 사실 패소했죠. 그게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상 예배를 시작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고 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노상 예배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6년 내내 이제 저희하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이제 그분들이 패소한 게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1: 예. 무엇보다 이

0: 진실이 규명됐다는 것. 예, 예. 그 점에 교인들이 상당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서울제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아픔을 겪었던 교회이고 또 시대의 여러 변화들을 직접 겪었던 교회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사역을 또 펼쳐가고 싶은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1: 제가 아까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 하나님의 선교 신학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역할이고 본질적인 사명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지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일본 기독교단에 속해 있는 동경 북지구에 소속 니시가타 마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자매결연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 전쟁을 지지했었거든요. 이 지지한 걸 일본 기독교단 스즈키 목사님이란 분이 총회장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이거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67년인가 하여튼 그때 부활절에 그런 이제 그 개인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일본 기독교단은 워낙 다양한 교파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 교단 이름을 발표하지 못했고 총회장 개인 성명으로 발표했는데 그 분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말로만 사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한국에서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 부목사,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서울제일교회가 제일 힘든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를 돕고자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0: 예.
1: 그랬는데 그게 지금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던 해 2016년에 일본에서 수양회를 합동 수양회를 하던 해여서 일본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서 소위 이제 탈핵 운동을 그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0: 예.
1: 그리고 교회 자체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말로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교회가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도 우리도 탈핵 운동하자. 우리도 이제 환경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생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가 이제 기후 재난 문제니까 그 재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으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기후 정의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는 저희 청년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해초라고 그렇게 활동가가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저희
0: 그렇군요.
1: 등록해서 이제 다니고 있고 거기 그걸 같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서 최근에는 정릉골에 이게 재개발하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지지하고 연대해서 결국은 이제 세입자 대책을 받아내는데 앞장섰던 그런 거에도 동원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픈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여튼 그렇게 목소리가 되어주고 하는 것들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서울계 청년들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군요.
1: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새로 등록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이제 보수화된 한국 교회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참여나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을 찾아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0: 예. 교회의 지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보 보수란 단어가 나왔어요.
1: 아, 예.
0: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청년들도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을 테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이 갈등 시대에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1: 그 저희 교회가 제가 온 다음

0: 지금까지 내세운 교회 표어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바꿀까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데
1: 네.
0: 이 표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좀 진보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게 믿어. 이렇게 이제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걸 위해서 만족하는 그런 많은 이제 교회들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흐름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또는 믿음만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믿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살아. 우린 다르게 행동해.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면 누구와 함께 할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실까? 이걸 질문하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1: 예. 그걸 좀 예. 과거에는 70년대에는
0: 그게 민주화운동이었다.
1: 민주화운동이었고
0: 예.
1: 또 어린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고 지금은 기후정의 시대, 기후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문제
0: 예.
1: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
0: 예.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예. 지금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자매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교회가 기후운동을 한 지가 10년 됐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앞에 가 있어요 지금.
1: 예. 긴 갈등을 겪었던 거잖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0: 예.
1: 물론 국가의 공작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7년에 노상 예배 드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죠.
0: 그럼요. 예. 그건 노상 예배 드리고
1: 예.
0: 7년 만에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0: 기독교회관에서 또 5년인가 더 있었습니다.
1: 아, 예.
0: 그쪽에서 안 받아줘서.
1: 10여 년 만에 예배당으로
0: 예.
1: 들어갔어요.
0: 예.
1: 근데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분들과 한 공간에서 또 긴 시간 같이 지냈다고 들었어요.
0: 예.
1: 교회에서 이제 내부의 갈등이 벌어지면 이게 치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0: 예. 그럼 더 복잡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1: 예.
0: 하여간 그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요만큼의 틈이 있었는데 4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만큼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서울제일교회는 제가 담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창립 이후에 지켜온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이제 선교 활동을 해왔다면 이 이부교회라고 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이게 복음주의적이고 또 보수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거기에 또 반대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촛불 집회 나갈 때 그분들은 태극기 집회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40년 전에 저질렀던 행동들이 어찌됐든 간에 국가의 공작에 의한 그런 이제 행동이었고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러면 그 사과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품어서 함께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이 갈등하는 속에서 하나 되는 체험 못했고요. 그 갈등의 종말이 결국은 뭐 정의가 승리한다, 진실은 끝끝내 밝혀진다 이 정도 의미로 지금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갈등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니까
0: 예.
1: 뭐 다시 마주칠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뭔가 좀 화해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0: 사실은 그걸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말 진화위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사과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전에 이렇게 반목했던 분들이 함께 성찬도 나누고 예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예, 예 그래서 아쉽습니다. 예,
1: 언젠가
0: 예.
1: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요, 이

0: 교회가 겪었던 일들 또 근래 일이지만 진실 규명이 된 이 과정들 배상 결정 받아낸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교회 또 사회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1: 그 예전에 예, 윤민석 작가라는 분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촛불 집회 나가면 늘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는데요. 그게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말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막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약자들은 늘 당하는 것 같지만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고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쫓고 그것의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과거의 아픔을 겪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을 이뤄내는 과정을 겪었어요. 서울제일교회가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 중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0: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오늘 CBS 광장은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 정원진 목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예배당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거리로 나가 예배를 이어갔던 성도들. 그들이 지켜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과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나온 가시밭길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CBS 광장 오늘은 김정석과 세희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9: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0: 잠깐만.
8: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10: 안 돼.
8: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9: 다이빙 해볼까?
10: 토끼야, 안 돼.
8: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9: 여기 재밌겠는데?
8: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0: 토끼야, 추워?
8: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구름처럼 빽빽하게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2장은 이 압도적인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서서 그려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차오르죠?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내 처지가 외롭게 느껴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눈물로 기다렸던 선조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에 반드시 빛나는 새벽이 올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모진 바람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됐듯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찬란한 미래를 전하는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8월 16일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송정미의 찬양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